감히 오디세이아의 감동과 비교해보고 싶네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명춘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연주입니다.

육박 도드리장단의 향연이었네요. 도드리 돌장, 상현 도드리, 하현 도드리를 이어 연주한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일이라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1007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7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의 국악산책 7주년 진행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 행복하세요. 남편을 오래 기다린 페넬로페처럼 돌고 돌아 국악에 안착하는 애청자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 부탁이시네요. 페넬로페하고 비교를 해주시네요. 그러시면서 더구나 4시간 전에 스페인 거래처 친한 여직원 안나가 딸 아네스를 출산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네요. 어제 지초실님 손자 출산과 더불어 9월 2일은 경사로운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많네요. 친한 거래처 직원이 딸을 출산했고 어제 지초실님 손자

일에 시달리던 사람이 세상 일을 잊고 한가롭게 숨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세상 사에 시달리면서 바쁘게 사는 분들의 로망이기도 한 그런 삶을 그렸네요. 9073님께서 7년 감축드립니다. 국악 지식에 눈뜨게 하는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마들제님께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Journey of the Hero, 영웅의 여정이라는 문학의 공식을 말합니다. 모든 영웅은 고향의 평범한 일상을 떠나 모든 문학과 영화는 모험이나 전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랑 없이는 이런 모든 여정이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각자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악산책의 산책길을 7년간이나 안내하신 산책지기님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 입문, 귀환에 어디쯤 가고 있는 줄 모르겠지만 산책지기님의 여정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오디세이아의 감동을 산책지기님이 누릴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멀리 갑시다. 이렇게 문자를 길게 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오디세이아와 우리 송지원의 국악산책 여정을 함께 엮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심오하면서도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5745님께서 송지원 선생님 7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훌륭한 진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세 번이나 써주셨어요. 5745님 마음이 보여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6174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지성적이며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신 지 7주년이라니 축하 축하드립니다. 별곡에 따라 한삼 휘날리며 축하물을 마음 담아 올립니다 하셨어요. 아까 별곡 전해드릴 때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3453님께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국악방송을 듣습니다. 그중 국악산책은 오전 산책 때 듣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진행에 늘 하루 시작이 저 또한 차분해진답니다. 7년 동안 꾸준히 차분히 멋지게 함께 산책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성실함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감동이 막 되고 있어요. 또 두 줄의 나를 담아님께서 짝짝짝 박수 소리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좋은 이야기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아, 두 줄의 담아님은 해금을 하시는 분 같아요. 연주자 같은데요. 아, 어쨌든 이렇게 좋은 문자 메시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몽금척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몽금척은 조선시대 왕의 탄생 신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궁중정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이전

몽금척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아직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에 연주됐는데요. 김천흥 명인이 몽금척 정제 재현 무대를 올리면서 안무를 담당했고요. 최충웅의 집박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였어요. 들려드린 음악이 1981년 5월 18일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였습니다. 연주 중에

라는 찬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치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랄라님께서 국악방송 7주년 축하드립니다. 어제 방송 막바지에 낮아지면 깊어진다는 멘트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송지원 선생님의 국악산책은 격 있고 깊은 울림을 주는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수무강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격 있고 깊은 울림을 준다는 말 감사합니다. 또 973호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후 인상 깊었습니다. 송지원 선생님의 국악산책은 격 있고 깊은 울림을 주는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수무강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격 있고 깊은 울림을 준다는 말 감사합니다. 또 973호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잊혀가던 우리 소리를 다시 만나는 반가움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지켜온 마이크 앞에 송지원 선생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방송을 만들어 온 PD님을 비롯한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가 있었기에 7년이라는 시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7년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국악산책이 걸어온 길 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만들어온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참 다감한 문자죠. 누군가에는 하루를 여는 위로고 누군가에는 잊혀가던 우리 소리를 다시 만나는

드렸는데요. 여기에 오늘 지초실님께서 권주라는 시로 마들제님 생일과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아울러 축하하는 축하시, 오원절구시, 권주를 지어주셨죠.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훈훈하고 좋습니다. 소요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한 해 한 해 빛나는 소리로 세상을 밝히더니 어느덧 7개 성상 칠성이 되었네요. 북두칠성이 제 자리에 빛나며 뭇별을 인도하듯 늘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소요님께서 저희의 7주년을 또 북두칠성과 비교를 하시네요. 우리 산책길 애청자분들은 문학적인 분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봄봄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 20주년에도 계속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밤이지요.
1: 어.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음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밤이지요.
1: 어.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단아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허윤정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7046님께서 국악산책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이 될 때까지 선생님의 청아한 목소리의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도 작가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그리움의 노래,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육자배기에서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심지 않겠다 했는데요. 살 때, 젖 때, 붓 때 때문입니다. 이 모두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살 때는 화살대죠. 한번 쏘면 영 돌아오지 않으니 영영 이별을 뜻하고요. 젖 때, 대금인데요. 대금도 웁니다. 붓대, 붓대로는 무언가를 그리는데요. 그리는 건 그리움이죠. 그러니 이별, 슬픔, 그리움을 다 안고 있는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 한 거죠. 이별, 그리움, 슬픔의 대나무라 했지만

계절과 계절 사이에는 비가 내린다. 어떤 절취선처럼. 노구키 시인의 시 무빙 이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함께한 계절을 배웅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두 번째 달의 연주 북위 21도 18분 서경 89도 31분 12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서울에는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는 오지 않지만 조금 구름 낀 날씨죠. 빗줄기가 땅을 적시고 나니까 바람의 온도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면 조금 춥게 느껴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슬슬 여름 동안 곁에 두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다가올 계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공연 관람권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림 뉴웨이브 2026 엇인데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펼치는 전통 레퍼토리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서도 소리꾼 추다해의 공연, 그리고 9월 17일 목요일 소리꾼 정은혜의 공연입니다. 모두 오후 7시 30분이고요. 서울 홍릉에 위치한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와 관람자의 성함을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1인 2매 관람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함께 더 들어볼까요? 최고은의 뱃노래.

0: 아주 색다르고 멋진 뱃노래였습니다. 최고은의 뱃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0808번 쓰시는 분께서 진짜 이제 제법 가을이 느껴지네요. 문화시대와 함께하면서 마음을 산책하고 살찌워야죠.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이야기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김은호님 50대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발견하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전파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기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전파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기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도슨트님은 미술 전시를 물론 일 때문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네. 혹시 일을 하지 않을

0: 좀 대중 선호하는 작가 중심 혹은 대중 취향적으로 기획을 잘 해서 더 이렇게 흥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물론 그 학예사님들이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획력이 제일 핵심이라고는 생각하고요. 물론 좋은 작가를 섭외해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게 당연히 제일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소비하시는 문화가 훨씬 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미술관 저도 뭐 말씀드린 영화를 더 많이 소비하기도 했었지만 보통 문화생활하거나 쉴때 미술관 가시는 분들보다는 영화관 가거나 다른 문화생활 하시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미술관은 장년층 위주로 좀 소비했다고 생각을
0: 그랬죠.
1: 하는데요. 어제도 가보고 놀랐던 게 20, 30대가 정말 많이 와 있었고 사진 찍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왕이면은 휴식하고 즐길 거그 지적인 약간 솔직히 저는 미술관 갈때 지적 허영심이 채워지는 것도 저 스스로도
0: 있죠,
1: 너무
0: 뭐.
1: 좋아하고 해가지고
0: 그럼요.
1: 그런 측면에서도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막뭐 모네, 반고흐 이런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예술가 전시가 열리면은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획 플러스 소프트 파워 컨텐츠의 힘이 계속 세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소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뭐 사실 접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국현을 둘러보고 주변에 뭐 경복궁을 비롯해서 서촌까지 넘어서 뭔가 즐길 거리가 일단 많다. 한번 그 공간을 그 동네를 갔을 때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SNS 때문에

0: 확실히 그렇게 된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와 서도호 이두 인물은 모두 이제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현대 작가들인데 두 작가의 결은 좀 크게 다르죠.
1: 혹시라도 두 전시 다 갔다 오셨거나 그두 작가님의 작품 이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딱 떠올려 봐도 두 사람 작품 느낌 너무 다른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둘 모두 엄청난 흥행을 지금
0: 그렇죠.
1: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시 공간의 파워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굉장히 족적을 크게 남긴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예술가이고 영국 밀레니엄 시대를 또 상징하다 보니까 이 예술가는 그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면서 어찌 보면 복지금이 꺾이고 방황해야 했었던 영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반항아적이고 공격적인 예술을 하다 보니까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고 와 예쁘다 집에 붙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들 거거든요. 집에 죽은 소머리 갖다 놔야지, 집에다가
0: 그렇죠.
1: 상어박제 해놓을까, 이건 대부호들이나 자기 공간에다가 수집하거나 전시하는 형태지 대중이 갖고 싶은 예술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시대의 맥락 안에서 시대를 표현하거나 혹은 시대를 철학하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던졌다라는 측면이 좀 의미가 크다면, 서도라는 작가는 이제 좀더 차근차근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훨씬 한국적인 미감과 한국인이기 때문에 세계를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들 혹은 사유들을 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0: 서도호 작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집인데 이 집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구성하는 그 재료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작가의 표현법은 패브릭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1: 네, 맞습니다.
0: 천을 이용하는 거죠. 네.
1: 실제로 뭐 제일 유명한 시리즈가 천을 이용해가지고 집이나 집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천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가벼운 재료에 해당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 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 회화에서 봤었던 평면적인 매체가 아니라
0: 입체적.
1: 조형적인 입체감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게 그렇다고 기존 조형이나 조각에서 느껴왔었던 돌, 청동, 나무 이런 무게감이나 혹은 그 단단함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보여지는 재료이다 보니까 이 재료의 선택 또한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집이라는 주제성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방인 디아스포라의 삶 그런 어떤 정체성 같은 게 이런 거 미술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천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진짜?
1: 천이 그 네. 경량성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0: 네.
1: 작가님이 사실 처음에 꿈꿨던 건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해외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향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 머물렀던 집이 그리운데 그걸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0: 없죠. 네.
1: 근데 천이라는 재료는 물론 그걸

0: 기억이 있는데 그 공간들 뭐 아파트 단독주택 문 같은 걸 그렇죠. 연결해놨다고 상상하면서 보면은 그 문만 이렇게 열면서 들어가도 뭐 유년기 때의 기억, 고등학교 때의 기억 이런 자신의 삶의 궤적을 볼 수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 문 자체가 서도라는 예술가가 지금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왔었던 시간의 과정이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둥지하고 끊고 들이라고 이제 단수와 복수를 좀 겹쳐서 쓰듯이 표현해 놓은 이유로 보통 소개되는 부분은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 개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 뭐 가족이 생기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렇죠.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또 끊어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 해서 네. 직접 가서 보시면은 서도어 인생인 동시에 사유하면서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궤적과 내가 머물렀던 공간을 좀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작품이 좀 독특한 점은 지금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관람객이 그러니까

0: 철학을 더 부여하는데 좀 노력하다 보니까 미술이 시각적으로 대중에게서 너무 멀어졌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진이나 이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붓질이나 이런 돌 같은 거 깎아가지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걸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고민 속에 좀 너무 미술이 많이 난해해졌었는데 서도호 작가는 천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생각해본 그게 또실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되게 회화적이고 드로잉적인 동시에 그렇게 박음질을 하면 조형적으로도 보이는
1: 그렇죠.
0: 자기만의 표현 언어를 만들어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아예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에 해당하잖아요. 전 서도우라는 예술가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똑같이 피아노를 치더라도 그냥 건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아노의 현을 땡기면서 치는 그런 연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각적으로 아예 새로운 자기 고유 영역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보고 싶네요.
0: 꼭 가보시면 좋을 것
1: 오랫동안
0: 같습니다.
1: 하니까
0: 네네,
1: 네,
0: 그렇죠. 여유가
1: 오픈런을 하지
0: 있어서.
1: 못하더라도 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 Fragments Beyond, 기억 조각 함께 듣겠습니다.

0: 진짜 그러네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약간 내밀한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도 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내 삶과 정체성이 그대로 그냥 담겨있는 그런 공간일 텐데 아마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한테 집은 어떤 공간이지 하고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우리 도슨트님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지 좀 궁금해졌네요.
1: 그게 전 집이라는 공간이 서도호 작가님 작품 안에서 보실 때는 예. 저는 되게 따뜻한 감각이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의 저에게는 집이 되게 그런 느낌이 공감되는데 예전에 뭐 힘겹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창 치열하게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는 혼자 사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막 진짜 숨쉬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막 과로해가지고 폐렴 걸리고 그러고 혼자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 집에 누웠는데 집에 가고 싶다란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난 집에 있는데 왜 집에 가고 싶다란 생각이 들까 집이 뭘까라고

0: 처음에 러빙은 문지르다의 러빙인 거네요.
1: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썼다라고 해서 문지르다라는 러빙하고 사랑의 러빙이라는 의미를 합쳐가지고 말씀드린 집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시선에서 좀 생각해봤을 때는 사랑이 넘치고 휴식이 되고 특히나 유년기에는 추억의 공간인 경우가 절대 다수 해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서도라는 예술가 이제 한 명의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공간을 어찌 보면 잃고 싶지 않다 혹은 유지하고 싶다 이런 따뜻한 상상이라고 할까? 이런 꿈과 아니, 같은 상상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얼핏 제일 드는 생각이 이게 원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집에다가 한지를 붙여서 탁본 형식으로 뜬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지가 다 망가지지 않을까요?
1: 실제로 그래서 한지 중에서도 두껍고 튼튼한 탁지를 이용하고 그게 물에 젖은 다음에도 예. 마르고 나면 오히려 견고하게 딱딱해지다 보니까 물론 뜯을 때 그렇다고 막 포장지처럼 막 찢으면서 뜯으면 안 되겠죠.
0: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 몇 개월 이상씩 장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영국 이런 데서 하실 때는 그 본인 머무르셨던 공간 건물 집주인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남기고 싶다 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임대인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도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던 이 예술가에게 되게 존중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뭐 작품을 떠내오고 이런 식으로 예술을 하셨다 보니까 네. 가시면은 재밌는 거 많을 겁니다. 그 번외로 같이 추천드리면 그 러빙러빙 서울집이라는 그 작품 앞쪽에 앞쪽 방에 그 완벽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머무르셨던 한국집, 영국집, 미국집 이 공간에 손잡이나 콘센트 같은 것만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것만 마치 무슨 음악 속 음표들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거대한 방에 또 설치해놓은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일본이 쓰는 이제 콘센트나 또 한국이 쓰는 콘센트가 다르고 유럽 애들 그 옛날 집 문에는 되게 미감 곡선적이고 아르누보라고 얘기하는 꼬불꼬불한 그런 손잡이로 된 거하고 우리나라 한옥의 문하고 이런 게 다 손잡이가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생활하는 공간이 그 사람의 기억인 동시에 그 공간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혹은 시대마저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네. 작품 속에 되게 독특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작품들 자체가 아, 서도호란 작가는 참 대중이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걸 참 잘 만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초반에 그러니까 실로 만든 드로잉 작품들이 되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심히 안 보고 가볍게 들어가서 봤을 때는 펜 드로잉인가? 색연필로 그렸나? 이런 느낌으로 멀리서 봤을 땐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시면은 실도 붙이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조형적으로 약간 부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서 조금만 근거리로 가면 그게 실이 붙여져서 만들어졌다라는 입체감으로 일단 보실 수 있고 네.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기존의 작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집 시리즈는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살 수도 없고 네, 네. 행여 살 수 있다라고 한들
1: 어디다 놓겠습니까?
0: 그쵸? 설치할 곳도 없는 네. 말 그대로 미술관에서 보고 향유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드로잉으로 제작된 시리즈는 물론 그것도 저 같은 서민은 엄두를 낼 수야 없겠지만 만약 어떤 형태로든 선물이든 아니면 구매든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된다면은 집 어딘가에 붙어 있어도 되게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드린 손잡이나 이런 걸 실로 이것도 거의 탁본 떠낸 것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정말 디테일하게 손잡이나 열쇠구멍 하나하나까지도 실이 섞여 있는 드로잉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펜 드로잉으로 되게 감각적으로 그려지던 것들을 3차원으로 끌어내놓은 형태여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공간에다가 드로잉을 해놓은 느낌이 네. 들어서 이것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순히 그냥 감상하고 갖고 싶다라는 소장욕을 더 자극하는 건 실 드로잉 시리즈들이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서도호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홀로 타지 생활을 하던 청년기 작품부터 또 가정을 잃은 뒤의 작품까지 쭉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럼 전체적인 이제 전시 구성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0: 네. 들어가시면은 그 말씀드린 티켓 구매하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3, 4, 5 전시실 쭉 이어가면서 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말씀드린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시간 맞춰가셔도 입장까지 이제 밀집되지 않게 잠깐 끊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 쪽에 잠깐 대기했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대기 공간도 그 지겹게 서 계시지 말고 그 순간마저도 작품을 보시라고 대기 줄 입구 바깥쪽에 시드뱅크라고 해가지고 그 종자은행이란 네. 이름으로 네. 기존엔 진짜 볼 기회 없었던 진짜 처음 미술 학생이었고 배우던 시기부터 유학생활 초기의 서도호의 작품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씨앗의 뿌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 시작의 그림들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그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뭐 대학 갈 때 혹은 신인 작가 무렵에 했었던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고민과 교육과 방황 속에서 서도호라는 사람이 발전해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과정을 입구 쪽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들어가시는 순간부터는 그 옆에 이제 통로에 또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 게 카르마라는 초기 조각과 더불어서 전성기에 말씀드렸었던 실을 이용하는 드로잉이나 집 시리즈 작품들을 쭉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1:1 사이즈로 만들어놨었던 러빙러빙도 보실 수 있고 네. 보통 헷갈려 하시는 게 쭉 다 보시고 나오면은 그 출구 바로 바깥쪽에 둥지들이라는 그 집들 공간이 쭉 통로처럼 연결된 게 있고 거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 줄 서서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아 이제 다 봤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데미안 허스트전 때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거길 다 보시고 나면은 올라오셔서 매표소 바로 옆에 작은 중앙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가시면은 거기에 MMCA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네. 작은 전시 공간이 방으로 하나가 더 있고요. 여기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었던 옷을 이용해서 아버님과의 궤적도 있고 따님과의 그 추억도 있고 이걸 담아내든 오히려 좀 더 근작이자 말씀드린 밀도 있는 공감력을 끌어내는 작품들이 그 위쪽 방에 따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도호가 이 궤적을 통해서 현재 어디에 도달했는가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 위층까지 보셨을 때 완성된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되어 있는 딱이 시점, 이제 가을을 맞기 딱 앞에 두고 있으니까 서두전에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차분하고 비워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서도호 개인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작업은 집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을 어떻게 불러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습니다. 서도우 작가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민혁의 떨어지는 빛나는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지금도 옛 시골집 입구에서 정이라 불리는 문을 마주하게 돼요. 걸쳐두는 통나무 가진 정주먹과 이 정주먹을 걸쳐두는 나무 기둥, 정낭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옛 제주 사람들은 이 정낭을 통해서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하곤 했죠. 정주먹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너령나령 전해드리죠.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너령나령 오늘 첫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나무 막대로 안팎을 구분짓던 정낭처럼 예전 우리네 삶에서는 집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단단한 대문으로 외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보다는 마당과 길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 선을 넘어서 드나드는 일 또한 뭐 흠이 되지 않았죠. 그저 지나가는 길에 부침개 하나, 직접 단 과일 몇 개, 소소한 주전부리를 밀어넣으면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던 풍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굳게 문을 닫아 걸어야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요즘의 우리 모습과 비교를 하면 경계선을 대하는 그 시선 자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산 정약용의 삶을 통해서 기록이 어떻게 지식을 축적하고 삶을 운용하는 힘이 되는지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돼 있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 데 대목을 윤진철 명창의 소리와 조용수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이곳으로 문자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보는 코너죠.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 데 대목을 윤진철 명창의 소리와 조용수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이곳으로 문자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강원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방아돌 굴리는 소리 전해드리죠.

좋은 문장을 베껴 적는 기술로만 초서를 말하지 않았다. 초서에 앞서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어떤 학문이든 기준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공부할지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핵심을 가려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효서는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후에야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이 마음. 초선은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후에야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이 마음에 생겨야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릴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요령을 지난번에 말해주었는데 필시 내가 잊어버린 게로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초서를 의심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느냐. 언제나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고 해도 열흘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지식을 얻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발견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생긴다. 그러한 과정이 지식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방대한 책 중에 내가 쓰는 글에 필요한 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책을 찾는다고 해도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그때 내가 뽑아놓은 초서가 있다면 지식은 책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낡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존재하며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다산이 초서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오랫동안 고전을 탐구해온 조윤재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자 위대한 기록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을 아주 깊이 있게 담아냈는데요. 18년이라는 길고도 고단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다산이 여러 권의 책을 써내고 절망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매일같이 이어나간 기록의 힘 덕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기록은 단순히 좋은 글귀를 베껴 적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저울을 먼저 세우는 작업이었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훌훌 흘려보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중심을 잡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짧게나마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윤재 작가의 다산의 기록법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산이 황상에게 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세 가지 가르침이 담긴 곡이죠. 부족함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사람이 진정한 문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사란 학문과 글을 통해서 자신을 닦아가는 사람을 뜻하죠. 어리숙해도 갈고 닦고 인내하면 할 수 있다는 가르침. 만나보시죠. 아은 프로젝트 노래와 연주로

바드의 연주였어요. 맛있는 아일랜드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0750님, 7208님 오늘도 채널 딱 고정해놓고 함께해주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오늘 이제 생일 맞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축하 너무 받으니까 기쁘다고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자몽자몽님께서도 영

막상 들어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판소리.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만나볼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 데 대목을 윤진철 명창의 소리와 조용수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음악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소녀의 발랄한 모습과 감성이 그려지는 곡이었어요. 중앙 가야스트라의 연주로 초코바를 몰고 가는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정을 표현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사랑을 잃었네 라는 곡인데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렸죠. 김수인이 함께한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잃었네 듣고 옵니다.

조조가 동작대를 지은 속셈은 오나라를 무찌르고 당대 최고의 미인인 대교와 소교 두 여인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여인을 조조에게 보낸다면 강동은 아주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던진 이 한마디에 주유의 눈에서 불이 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교는 오나라 옛 군주 손책의 아내요. 소교는 바로 주유 자신의

아니라 저주 역설을 선권이 본년 후 모책을 그은 언제 모수이 어짜오대 동화산이 기왕 하친 약조의 여생이

보니 그리고 어찌 장자방을 제조에 비교를요. 공연이 대

말이요. 이때 황계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와 대사 급박한데 무슨 수작이 장하오고. 선생은 관요다시 없고 주공왕 은온 것이와 좋은 모책을 이르사이다. 공명 선생 손권에게 들어가니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의 힘을 빌려 조조를 배우고자 하나니라. 공명의 이런 말이 주공은 희마로 항복으로 없어서 선권이 되노하야. 그러면 유현유는 어찌올지. 공명이 대답하되 오 이성군 유현유는 한세종 제주오 지혜있고 제주있석 의기가 넉넉하여 세상으로 벗으니 남은 나라의 구원 선권이 되노하야. 좌우를 돌아보면 해긋빛 분양해가 주요로를 불러오라.

하고 마침내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장만하겠다 다짐하는 제갈 공명의 모습까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공명 오나라 들어가는데 감상하셨어요. 오나라 신하들의 기선제압에도 굴하지 않고 유유자적 배구선을 흔들며 입담을 과시하는 공명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주유의 아내인 소교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서 주유의 분노를 불태우게 만드는 대목은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다운 공명의 꾀가 돋보여서 들을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죠. 오늘 함께 들어보신 대목 바로 뒤에는 주유의 덫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진 공명이 과연 어떻게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것인가 하는 그 유명한 초선적전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김동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한이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영디바라기님 생일 축하드린다는 김인설님, 그리고 올해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는 영디바라기님 문자까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전해지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어느 심리학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요일에도 저마다의 색깔이 있다고 말이죠. 월요일은 불안이 높아지는 날, 화요일은 관계가 다소 어렵고

새로운 음색과 표현을 담은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야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십 대의 가야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한 대의 가야금에선 느끼기 어려운 풍성하고 색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야금이 들려주는 다양한 선율과 깊은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은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설릉아트홀에서 제8회 전통 성악 기획 공연 좌창 깊은 사랑을 선보입니다. 공연 제목에 담긴 깊은 사랑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무렵 농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움집에 소리꾼을 초대해 밤새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암도 무섭고 코로나도 무섭고 아픈 건 다 무섭지만요.

0: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람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꾸준한 운동, 십자 말풀이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두뇌와 감정을 모두 다 쓰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종합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1: 그렇죠. 네. 오늘 혹시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산책 삼아 마트나 동네 공원에라도 나가보셔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전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저희랑 두런두런 그렇죠.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로. 네. 점심 뭐 드셨는지 또 오늘 누구랑 어떤 걸 하셨는지 음흠. 등등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 나눠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9월 2일이죠. 9월 2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의 첫 곡은 두레소리의 노래로 사소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주정란님께서 바투님들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0: 진짜요?
1: 바투의 상사디아 하실 때 호흡이 척척 맞아서 신이 나신다고.
0: 어허.
1: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가야죠. 파티의 상사. 안 맞네요.
1: 너무 세게 하면 그래요, 놀라시니까.
0: 홍명숙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네. 하셨고요.
1: 아, 그러게요. 이제 비도 그치고 다시 조금 늦더위가 시작된 곳도 있다고 하고요.
0: 아, 끈질기네 진짜 더위. 네.
1: 여전히 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8월에 뒤끝이 좀 긴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뒤끝이 좀 긴 분들이 계시죠.
1: 담백한 분들도 있고 뭐 그냥 툴툴 털고 그냥 뭐 그냥 나는 신경 안 써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또 한 사람인데 뭐 어떤 일에는 뒤끝이 있고 어떤 일에는 뒤끝이 없기도 하고
1: 아 장르에 따라서 또 다를 그럴 수 있죠. 있겠네요.
0: 그냥 뭐 오늘은 문자 주제를 네네. 어떤 거 딱 하나 선정해가지고 얘들아만 보내주세요 말고 그냥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나눠보면 어떨까요?
1: 아 아까 우리가 그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거는 사람과의 대화라고 그렇죠. 했었으니까
0: 오늘은 대화 자체에 중점을 두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혹은 축하받을 일도 좋고
1: 아, 네네.
0: 걱정거리도 좋습니다.
1: 걱정거리.
0: 저희가 물론 해결은 해드릴 수 없지만
1: 그냥 말하는 거니까
0: 그쵸.
1: 저희는 그냥

0: 커피를 주라는 거예요.
1: 좋죠.
0: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겁이 나서 음식 앞에서는
1: 그거 다 돼 있는 거 그냥 후라이팬에 넣고 양파 좀 넣고
0: 네. 그걸 해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소불고기 한 팩을 사놨으니까
1: 네.
0: 그거 해서 애들을 주라는 거예요.
1: 좋죠.
0: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겁이 나서 음식 앞에서는
1: 그거 다 돼 있는 거 그냥 후라이팬에 넣고 양파 좀 넣고 네.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딱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큰 애는 아빠랑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러더니 얘가 다 가서 양파랑 대파를 가져오더니 네. 탁탁탁 씻고 본인이 다 썰어
1: 다 컸네요.
0: 응. 그리고 아빠 여기다가 소금 조금 더 넣어 뭐 이렇게 또 알려주고
1: 네.
0: 그런 다음에 오이를 갖고 오더니 오이 무침을 하더라고요.
1: 어휴.
0: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1: 네. 아들 자랑하신 거였네요.
0: 예, 그렇게 버텼다. 버텨냈다.
1: 아빠보다 네. 낫네요.
0: 훨씬 낫죠.
1: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컸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소통하겠고요.
0: 네.
1: 자,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끝.

0: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범벅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아, 훈둥어매님이 상화 씨 첫째 너무 멋지다고 부럽네요 하면서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네. 다 받고 있어요.
0: 3095님께서 오늘 서울 하늘은 가을 같습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진짜로 오면 하늘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하시면서 그쵸, 진짜
1: 그 구름, 맛이 있어요.
0: 구름이 좀 높고
1: 네,
0: 비가 와서 그런지 또 깨끗하고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진짜
1: 가을 하늘은 진짜 명품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칠하나 공사님, 와, 오이 무침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상화 씨 아드님이 요리왕이네요 하셨고요. 그러게 어떻게 엄마한테 배웠나?
0: 엄마한테도 배우고 네. 방과 후에서도 배우고. 요리를 해요. 네. 아예 그

0: 좀 미안하고 한데 요럴 때 원래 덕 보는 거고
1: 그래.
0: 그다음에 또 덕을 베풀고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다음에 내가 더 뭘 해야 되나 보다. 네. 그때를 위해서 그냥 좀 좀 쉬자 그냥 이렇게.
0: 다치고 아플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내 몸입니다. 내
1: 그렇습니다.
0: 몸. 빨리 쾌차하시길 저희도 빌겠습니다.
1: 6147님께서 책상에 조금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허리와 고관절이 뻣뻣해요. 운동해서 풀어야 되는데 주말에 몰아서 쭉쭉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앉아 계시다 보면 이제 그 척추의 신경이 좀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한 시간 이후에는 꼭 운동해라, 뭐 스트레칭 맞아요. 해줘라, 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0: 혈액 순환에도 안 좋죠.
1: 네. 네. 근데 또 일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0: 몇 시간이 흘러버리고 막 이러죠.
1: 네네네.
0: 뭐 주말에 몰아서 쭉쭉 한번 풀어주겠다.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네. 계획인데.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0: 그냥 한 번이라도 기지개라도 요 정도라도.
1: 집에 혹시 홈롤러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좀.
0: 홈롤러?
1: 홈롤러. 네. 그거 허벅지 쪽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홈롤러. 홈롤러라고는.
1: 아 폼롤러. 네. 홈롤러라고도 하지 않나?
0: 모르겠어요.
1: 아무튼. 자 6147님께
0: 뭔지 아시죠? 그게 뭔지.
1: 그 동글동글하고 네. 긴 거 있지 않습니까?
0: 그걸로 이렇게 뭉친 데들 좀 풀어주고
1: 네.
0: 그리고 스트레칭이 진짜 최고예요.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쭉쭉 기지개 켜주고 그런 게 최고입니다. 유산균 선물 6147님께 드립니다. 자 검색하셨어요?
1: 폼롤러가 맞네요.
0: 네, 우리 작가가 틀릴 리가 없죠.
1: 네. 폼롤러를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아세 태인한 태인한은 족도 지나니 태인한이오 출물망 출물망은 을 싸우 두고 상상이라

0: 아 제가 몰랐네요.
1: 예.
0: 아,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1: 그렇죠.
0: 예.
1: 우리는 어쨌든 받은 메시지로만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0: 아, 네, 네, 네.
1: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제사를 네. 마음으로 지내는 것도 지금 시대의 추세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네.
0: 마음으로 하자고.
1: 네.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은
0: 네.
1: 어머님들의 어떤 그 피력으로
0: 네.
1: 제사를 드디어 안 지내시는
0: 아.
1: 한 해거든요, 올해가.
0: 네, 네, 네.
1: 근데 지켜봤더니
0: 네.
1: 여러 해 동안 수고를 좀 들이셔야 돼요.
0: 아.
1: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0: 단 한 번에 그냥
1: 한 번에 빡 이렇게는 안 되고 여러 전략을 세워서
0: 가랑비 옷

0: 남편분이 지금 이거를 딱 결정을 딱 짓는 스타일이 아니네. 남편분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듭을 딱 지어버리세요.
1: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 꼭 그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려줘야
0: 그럼.
1: 된다. 6625님, 취준생 아들이 오늘 면접을 봤는데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답니다. 와, 너무 잘 되네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고 물으니까 영업직이라고 하네요. 영업과는 거리가 먼 아들이라 다른 데좀더 알아보자 하고 돈 보내줬습니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잘한 거 맞죠?
0: 저는 반대입니다. 뭐든 경험해봐라. 부딪혀봐라. 예, 물론 성향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뭐 그대로 또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든 정말 이 세상의 경험은 버릴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딪혀봐라. 뭐든 해봐라. 라고 한번 또 힘을 실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3267님, 찬 음료와는 거리 두기 하고 요즘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되네요.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한 커피 시작했으니까 이제 뜨신 국물 먹고 싶네요 하셨는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0: 맞아요,
1: 취향만 봐도 약간 가을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0: 맞아요, 맞아요,
1: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8152님, 손녀가 학교 가서 낮에는 혼자 조용히 라디오 들으면서 강아지하고 놀고 있습니다.
0: 오.
1: 올여름 유난히 길고 더웠네요.
0: 아이고.
1: 손녀 키우고 계시는구나.
0: 고생하셨어요, 세상에.
1: 아유, 이 여름에 또 손녀까지 키우면서 놀아주고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0: 좀 쉬고 계십시오, 진짜.
1: 예.
0: 자, 저희가 떡 선물 815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4617님,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9월에 우리 집 복댕이가 태어난답니다. 형님과 형수님,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저에게는 첫 조카고 부모님께는 첫 손주라서 지금 온 가족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우리 말랑이. 아, 태명이 말랑이군요. 우리 말랑이. 가을에 만나자. 삼촌이 기다린다. 딸이라고 하네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태어나면 난리 나겠네요.
0: 9월에 이번 달이네요.
1: 그러게요.
0: 얼마 안 남았네.
1: 산딸이네.
0: 어머나.
1: 야, 이제 태어나면요. 아이가 바닥에 뉠 시간이 없습니다.
0: 그쵸?
1: 돌아가면서, 아, 나도 좀
0: 맞아,
1: 안아보자,
0: 맞아.
1: 안아보자.
0: 그
1: 그렇게 되죠.
0: 애기 냄새 있잖아요.
1: 아, 그 촉감 냄새, 그 느낌.
0: 그
1: 잊을 수 없어.
0: 말랑말랑한 그 진짜 너무
1: 그
0: 예쁜데.
1: 기운 자체가 있죠. 뭔가 그 아기의 기운이 있어요,
0: 그 집에
1: 느낌이.
0: 막 웃음꽃이 피잖아.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닌데도.
1: 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재롱을 어른들이 막 옆에서 아, 콩콩 하면서
0: 맞아, 맞아.
1: 아마 그 부모님의 모습, 내가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표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0: 자,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맛있겠어요.
0: 9472님께서 가을 옷을 빨리 입고 싶어가지고 꺼내놨는데 아직은 못 입겠네요. 언제부터 가을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 곧 입게 되지 않을까요?
0: 좀더 다음 주쯤에는 왠지 입을 수 있지
1: 네, 머지
0: 않을까
1: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고,
0: 싶기도
1: 일단
0: 합니다.
1: 꺼내놓는 건 시기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죠. 네,
0: 네.
1: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또, 저 가을 언제 와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오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럴 때
0: 맞아.
1: 바로 입을 수 있게.
0: 맞아, 맞아, 맞아.
1: 8288님, 주로 사내방송 원고를 쓰거나 진행하는 업무가 많아서 하루 10편 이상 글을 쓰는데요. 두분 덕분에 창의력이 더 생겨요.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좋습니다. 동료가 커피 사줘서 카페 다녀왔거든요. 두 분께도 대접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자, 우리 춘천에 계시는 장가영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구연동화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가영 씨. 아, 사내 방송 원고도 쓰시는구나. 어쩐지 필력이 다르시더라.
0: 그러니까 어쩐지.
1: 예. 아니, 지난번에 구연동화 해주셨을 때도
0: 네네네.
1: 텍스트가 깔끔했거든요.
0: 그쵸, 그쵸.
1: 군더더기 없이.
0: 예. 또 AI 한번 넣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하셨겠죠.
1: 돌려도 컨택은 사람이 하는 거라.
0: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씩
1: 예.
0: 다듬으면 되니까 같이 협업하셨겠죠.
1: 아,
0: 예.
1: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0: 맞잖아요. 가영님, 맞잖아. 넣었잖아.
1: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0: 그럼 또 한번
1: 아니잖아요.
0: 넣었다가 또 이렇게 한번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또 그러셨겠지.
1: 쓰고 그러면 상월 씨는 한번 딱 프롬프트 넣고 그 결과물 나오면 만족해요?
0: 아니죠.
1: 절대 만족하는 게 한 번에 안 나와요. 결국 사람의 능력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럼요. 아,

0: 몰랐습니다.
1: 동료가 커피 사줬다. 어, 저도 오늘 상화 씨가
2: 동료가 사줬죠.
1: 커피를 사줬어요. 동료가. 네, 동료가 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오늘 뭐 뭐든 실수해도 괜찮은 날이죠.
1: 아, 그렇죠.
2: 네, 면제부를 받는 날이죠.
1: 선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이따가 똑딱이 퀴즈 와 질러 주세요.
2: 좋습니다. 자, 음악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커피값 얻어먹는 값 해야지.
2: 좀 쉬어야죠.
1: 소리꽃 가게

0: 가객단의 걱정 듣고 왔고요.
1: 8288님, AI 쓰냐고 상원씨 질문에 답이 왔어요. AI 사용은 자료 찾을 때랑 오류 검증에 있어 필요해요 하셨어요. 그런 거 진짜 잘하죠.
2: 그쵸, 그쵸.
1: 자료 수집을 AI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오류, 논리의 오류나 뭐 문장의 오류가 있어 이런 거 질문하면은 착 잡아줘요. 네.
0: 그렇습니다.
1: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AI입니다.

0: 회사에 술이 어딨다고 술이야. 그리고 요즘 그렇게 막 달리는 시대가 아니라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요즘은 느리게 달리기가 유행인 거 몰라?
1: 아니 아니 나도 뉴스를 보기는 봤지. 숨차게 뛸 필요 없이 하루 10분 정도 걷는 것처럼 느린 속도로 리듬을 타면서 달리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분과 사고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
0: 내 말이 그 말이야. 천천히 달리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천천히 달리기, 느리게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 말로는 기분도 좋아지고 체중 조절에도 좋고 효과가 그렇게 볼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1: 그러게. 아휴, 그래도 대길이 너는 추노꾼이고, 추노꾼 하면 빠른 뜀박질인데, 그렇게 천천히 달리기는 좀 그렇지 않니?
0: 아니야. 느리게 달리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게다가 나도 예전부터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좋다고.
1: 천천히 달리기는 좀 그렇지 않니?
0: 아니야. 느리게 달리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게다가 나도 예전부터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좋다고.

0: 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9월 3일 내일부터 국립극장에서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26일까지 펼쳐집니다. 개막과 함께 달오름 극장에서는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고 쫓겨나는 우리 고전 설화인 이것을 바탕으로 한 창극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서도 같은 설화인 이것을 소재로 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스트리밍 중이죠. 자, 요게 결정적일 것 같은데. 손톱 먹은 쥐로도 알려진 한국 전통 설화는 무엇일까요?
1: 1번 전우치전, 2번 자린고비, 3번 옹고집전.
0: 자, 전우치전, 자린고비, 옹고집전 중에 손톱 먹은 쥐로도 알려진 우리의 네. 전통 설화는 무엇인지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 그렇습니다.
0: 아, 요 공연 제목을 아직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공연 그렇죠.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0: 세탁기 냉장고 중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거?
1: 네. 그러니까 시제품 나온 시기보다는 이 작동 시스템이 발명된 해로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0: 얘가 1834년에 발명이 됐다고 하네요.
1: 정답이 그렇습니다.
0: 저는 힌트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명인. 요걸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김덕수 명인.
0: 네.
1: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김덕수 명인이 요거 잘 치시죠.
1: 설.
0: 김덕수 명인. 여긴 국악 방송이니까. 네.

0: 맞이하고 있대요.
1: K푸드관에서는 K푸드의 근간이 되는 전통 발효식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탐내는 K웹툰관에서는 로봇팔이 관람객의 캐리커처를 그리고 또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는 로봇팔 캐리커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0: 이야, K-POP 팝업 전시관에서도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아, K-컬처에 뿌린 우리 전통문화 국악도 K-컬처 박람회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0: 임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또 K컬처의 문화적 가치를 연계한 특별 포토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K컬처 종합문화행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참 좋죠. 천안 K컬처 종합문화행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참 좋죠. 천안 K컬처 박람회, 천안 가면 또 호두과자 드셔야죠.
0: 아, 그렇죠.
1: 예, 이렇게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네. 저희가 정보 챙겨드렸습니다.
0: 네. 자, 드디어 또 끼룩끼룩 한번 가봐야죠.
1: 네.
0: 매주 정말 각각의 그 어떤 다름의 자기의 끼들을 발산하신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소심하시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해.
1: 예.
0: 너무 소심하신데 방송에도 나오시고
1: 네.
0: 발표도 하셔.

0: 학번의 서도소리꾼 이시은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족 학번 새내기인 서도소리꾼 이시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그 완벽하게 익히기엔 조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단 낫지만.
1: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를 들어가면
0: 네.
1: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다.
0: 네,
1: 그런데 이제 노력으로 그걸 커버해내는 거죠.
2: 이거 자체가 성공 신화인데요.
1: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상을 또 받으셨어요. 중학교 때 제1회 동아 주니어 국악 콩쿠르 중등부 성악 부분에서 금상을 받으셨네요.
0: 네.
1: 와, 열심히 했기 때문이겠죠?
0: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한
2: 꾸준히.
0: 것 같습니다.
1: 아,
2: 그럼 언제부터 서도민요를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원래는 서도민요로 시작은 한건 아니었고, 10살 때 경기민요를 배웠어요.
2: 아, 경기민요로?
0: 배우게 된 계기가
2: 예.
0: 제가 너무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2: 네.
0: 엄마가 이런 공연 같은 걸좀 많이 세우고 하면 사람이 좀 밝아지고 낯도 좀
2: 네.
0: 안 가리고 하지 않을까 해서
2: 예.
0: 어린이 민요합창단을 보내셨어요.
2: 아하.
1: 민요합창단.
0: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무대 서고 공연하고 이런 게 재밌어서 그냥 민요를 시작했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민요를 배우다가 보니까 서도민요에 또 관심이 생겨서
2: 네.
0: 더 깊게 공부를 하고자.

0: 근데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하는 집순이여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고.
1: 아 누워 계세요.
0: 그냥 방학 때 해외여행 한 번씩 가는 정도 아. 만족합니다.
1: 그래요.
2: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이 약간 비슷한 면들이 계속 있어요. 에.
1: 저도 누구한테 놀러 가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2: 저도 그렇습니다. 에, 사실.
1: 그렇습니다.
2: 대금은 대금 임주하님께서 닉네임이 대금 임주하예요. 아가 아가 하다 하셨어요. 저희도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참아 못했던 에. 말. 에, 아가 아가.
1: 누구한테 놀러 가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2: 저도 그렇습니다. 에, 사실.
1: 그렇습니다.
2: 대금은 대금 임주하님께서 닉네임이 대금 임주하예요. 아가 아가 하다 하셨어요. 저희도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참아 못했던 네. 말. 아가 아가 하다. 애띠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0: 네.
2: 지금도 어디 다니면 고등학생으로 오해받지 않으세요?
0: 네, 저 중학생 소리도 듣습니다.
1: 민증 검사 지금 계속 받으시고
0: 네,
1: 계시고.
0: 항상.
2: 그럴 것 같아요. 빠른 년생이세요?
0: 아닙니다.
2: 그것도 아닌데. 그래요.
1: 자 여기까지 호구 조사를 마쳤고요.
2: 저희도 뭔가를 알아야 진행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1: 소심하다 그랬는데 전혀 안 그러신데요.
2: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1: 잘 웃으시고.
2: 맞아요. 네.
1: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풀리신 것 같으니까 이제 무대에서 소리로 만나봐야죠.
2: 네.
1: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곡은 라이브는 어떤 겁니까?
0: 긴남봉가랑 자진남봉가 준비했습니다.
1: 네. 이걸 준비하신 이유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신가요?
0: 네, 제가 민요 중에서는 제일 애정하는 곡입니다.
1: 아, 이게 또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서도 소리의 꽃이라고도 하고 제일 난이도가
0: 맞습니다.
1: 있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일 어려워서 또 제일 좋아하실까요? 관산육마랄지 이런 걸 제일 어렵잖아요.
0: 그쵸.
1: 대외곡이기도 하고.
0: 그쵸.
1: 어떤 제일 도전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0: 제일 처음 배운 서도 민요이기도 했고 잡가 다음으로
2: 네.
0: 그리고 그냥 워낙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남봉가 가볍게 부르기도 좋고 좀 진중하게 부르기도 좋고 뭐 네. 여기저기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자주 부르게 돼서 최애곡이 된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MR이 있네요. MR, MR은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0: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1: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요?
0: 유지숙 선생님.
2: 유지숙 선생님한테. 예. 잘 갔다 와 하셨겠네요.
0: 네.
2: 뭐라고

0: 경기민 선생님이세요?
1: 그러면. 네. 학교 선생님.
2: 아. 그러면 더더욱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렇죠. 아. 노경수님께서도 목소리 너무너무 좋네요 하셨고 박님께서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고 시은씨 목소리에 매료된다고
2: 채도사의 꿈님께서는 와 하루종일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목소리 톤이라서 빠져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0: 확실히 시은씨 성격이 소리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이게 막 힘줘가지고 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꼿꼿이 땅바닥에 다리 딱 놓고 소리를 듬직하게 쫙 가는 거야 담백하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 들어도 더 듣고 싶은 목소리 톤이라서 빠져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0: 확실히 시은 씨 성격이 소리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이게 막 힘줘가지고 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꼿꼿이 땅바닥에 다리 딱 놓고 소리를 듬직하게 쫙 가는 거야 담백하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정가를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성격에
1: 정가 근데 너무

0: 약간 배울 수 있는 건 이 황해독구시니까 네. 이걸 시작으로 이제 다른 뭐 여러 곳들도 배워보어서 아.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나이가 들면 해보고 싶긴 합니다. 들면,
1: 지금은 네. 이제 배우는 단계이고 네. 충분히 배우고 나중에 이제 아웃풋으로 뭔가 베리에이션해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2: 와우 9313님이 국악계 김연아라고 아.
1: 어?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피부톤 하얗고 그런 게 아, 예. 있으신 것 같아.
2: 아이돌에 관심도 없던 초등학교 제 딸이 시은 언니 공연을 보고 민요에 쏙 빠져들었어요.
1: 와.
2: 왜 별 말씀 없으시네요.
0: 저런 약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조금
2: 이게 있어요.
0: 약간 그런 거.
1: 왜냐면 그 약간 동갑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갑인데 얘는 왜 이렇게 잘해? 완전 막 승부욕이 도는 거지.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2: 에이. 그러면서 9313님이 이 시간에 아이와 바투의 상사디아 늘 듣는데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에 시은 언니가 나와가지고 지금 학원도 안 들어가고 듣고만 있어요.
1: 아, 그럼 빨리 해야겠다 지금.
2: 그래, 굿소리를 빨리 해야겠네요.
1: 지금 할 거죠, 굿소리. 네. 뭐죠? 지금 제목이 뭐죠?
0: 순거타령.
1: 순거타령.
0: 네.
1: 요거 빨리 할게요. 이거
2: 자, 준비를
1: 뭐
2: 해주시고요.
1: 쓰셔야 되죠. 이름이 뭐죠? 모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0: 그냥
1: 해야 되나?
0: 갓. 셋, 네.
1: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2: 그래서 9313님의 메시지를 계속 읽자면 굿소리 공연을 뭐라고
1: 내가 읽을게.
2: 달코달게 본 초등학생 팬이래요. 그러니까 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1: 시은 씨의 팬.
2: 네. 여러 번 봐가지고.
1: 그래서 민요 요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2: 네. 민요 요정.
1: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0: 와, 대박입니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1: 그러게요.
0: 와,
1: 재간둥이 시은이 잘한다. 얼쑤 3390님.
0: 4197님께서 아고고고 꼬마무당 잘한다. 리에님께서 잘한다 시은이 이렇게도
1: 시은
0: 남겨주셨고요.
1: 씨의 무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해한 느낌이 있어요.
0: 아,
1: 건강해.
0: 그렇지.
1: 뭔가 막 인위적으로 뭘 섞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맑은 느낌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 너무 매력적입니다.
0: 원래는 이제 의상까지도 있는 건
2: 네,
0: 거죠?
2: 그쵸. 쾌자 같은 이제 굿 의상을 입고
1: 네.
2: 가는.
0: 그러면은 이제 마저 다 배우실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이번은 여기까지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2: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0: 아닌
2: 네,
0: 거죠?
2: 그쵸. 쾌자 같은 이제 굿 의상을 입고
1: 네.
2: 가는.
0: 그러면은 이제 마저 다 배우실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이번은 여기까지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2: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0: 네.
2: 열심히 배워야죠.
0: 배워보고. 언니한테 배워라. 나라 씨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언니한테 해달라고.
2: 기회가 되면.
0: 기회가 되면. 알겠습니다.
1: 혹시 또 앞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무대 혹은 이런 음악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2: 일단은 제가 다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1: 네.
2: 독창회도 또한번더 하면서
1: 네.
2: 또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이후에 좀 나이가 3, 4학년쯤 되면
1: 네.
2: 팀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어떤 팀이요? 창작팀? 이를테면 아니면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팀?
2: 전통을 기반으로
0: 전통팀.
2: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0: 서도 소리를
2: 네.
0: 알릴 수 있는
2: 네.
0: 그런 팀. 21세기 뭐 이런 데는 나가볼 생각은 없고요.
2: 원래는 없었는데
0: 네.
2: 요즘 보면서 이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1: 네.
2: 관심 있게
0: 보고
2: 보고 있습니다.
0: 있어요.
2: 네.
0: 어떻게 음악을 또 만들어서 한번 나갈지. 곡을 그러면 지금은 뭐 창작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전통 소리를 올곧이 배우는 거에 더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발표회는 언제 하시려고요? 올해 하시려고요?
2: 아,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0: 늦었고, 내년쯤에.
2: 내년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0: 내년에 만약에 올리면 어떤 컨텐츠로 하실 생각이세요?
2: 내년에 굿을 좀더잘
1: 구축으로.
2: 하고 그좀더 어려운 곡들 관산용마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그런 소리들을 조금 더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수심가 관산용마 이런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보고 싶습니다.
0: 너무 신기한 게 발표회를 열면 일반적으로 되게 다 겁나게 하고 겁내하고 무섭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1: 평가를 받게
0: 계속
1: 되니까.
0: 내년에 할까 또 미루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 또 해볼래 이렇게 도전 의식이 생길까요?
2: 일단 전 무대에 공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대 서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좀 연습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좀 나태해지고 아 연습 뭐할 것도 없는데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돼서 그게 당장 닥친 과제가 있어야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자 현실적으로 발표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0: 아왜또
1: 아니 어머님이 또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죠. 특히
0: 어머니
1: 이제 학생 때는 뭐
0: 그래
1: 시은
0: 예쁘지
1: 씨가
0: 그렇지
1: 뭐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전적으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0: 그렇죠
1: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평소에 좀 자주 하십니까? 어떠세요?
2: 잘안 하는 것 같으니
0: 아
1: 그렇죠. 우리네 현실이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0: 그러면 지금 엄마 어머님이 지금 내년쯤 제가 발표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지금 깜짝 놀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1: 예산에 없었는데
0: 얼마가 극장
1: 잠깐만
0: 재간료예요.
1: 대관료도 들어가야
0: 그
1: 되고
0: 다음에
1: 개런티 들어가야 되고
0: 음향기사
1: 에.
0: 조명기사 뭐다그 팜플렛 찍어야 되고
1: 그쵸.
0: 의상 맞춰야 되고 뭐 1, 2천은 그냥 우습게 그냥 딱 나갈 텐데
1: 금액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2: 제가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1: 네.
2: 엄마한테 보지 말라고 했어요.

0: 엄마한테.
1: 맞아, 우리가 그래.
0: 그때 어머님이 뭐래요? 알았대요? 아,
2: 안 본다고.
0: 안 본다고 말은 해놓고 아마 친인척들한테 우리 시은이 지금 나온다고.
1: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빠도 또 다시 보실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럼
1: 어떻게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따로 하시겠어요?
2: 아, 짧게.
1: 짧게 짧게.
0: 이런 네. 데서 남겨야죠.
2: 항상 표현은 못해서 그게 제일 미안한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1: 아 여기서 이제 본인 말도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예쁘게 말하다가 항상 감사합니다.
0: 아 부산 말 씨는 안 쓰시네요? 네,
2: 고쳤어요.
1: 아 엄마? 서울 올라와서?
2: 네.
0: 엄마랑 대화할 때도 안 쓰십니까?
2: 어 아빠랑 얘기할 때는 좀 쓰는 좀 것 같아요.
0: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시겠죠.
1: 그럼요.
0: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최고의 효도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렇습니다.
0: 어머니가 지금 뭐 너 돈 보러 와라 지금 뭐 그런 건 아닐 거니까.
1: 맞아요.
0: 8092님 순거 타령 신이 납니다. 귀여운 외모인데 노래할 때는 칼

0: 이거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맨 처음에 소리는 좋아하는 긴 남봉과 자진 남봉과는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1: 이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대로 노래를 해서 좀 노래가 딱딱하다, 재미없다, 무겁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0: 아, 선생님이.
1: 네. 그러세요? 근데 이 곡이 좀 서정적이고 되게 제가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곡이어서 네. 제일 피하고 싶은 곡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연습할 겸 예. 준비했습니다.
2: MBTI가 T 들어가나 봅니다. 그렇죠?
1: 네.
2: 예. 이 곡은 근데 F 성형의 곡이라는 거죠?
1: 네.
2: 어렵거든. 그럼 어려워요. 성향이 다른 곡. 근데 이것도 결국엔 음치를 극복했듯 지금 극복을 하신 네. 겁니까?
1: 아직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2: 아직 하는 중이에요.
0: 아, 선생님이 혹시 이런 코멘트 안 하시던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으면서 하라고.
1: 많이
0: 맞아요?
1: 하시죠.
0: 아, 네. 한번 지금 할 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아, 편하게 하십시오.
2: 예. 네. 준비해 주신 대로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0: 근데 되게 소리가 단단하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연습을 확실히
2: 저는
0: 많이.
2: 저는 오히려 막 일부러 막 꾸미고 이러지 않아서 그래서 담백하니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자, 이제 세 번째 T 성향을 가진 이시은 씨가 과연 F 곡은 어떻게 소화를 하시는지 배꼽 타령 느리게 타령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0: 기록이 다 남고
1: 그렇죠.
0: 생방송이고 이러니까
1: 맞아요.
0: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은 계기는?
0: 저는 빼지 않습니다.
1: 아, 멋있다.
2: 누가 소심하다고 한 건데?
1: 멋있다.
2: 혹시 그러면 누군가에게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담도 받으셨나요? 나 나갈까 말까? 이거 물어보셨어요?
0: 나갈까 말까라기보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아, 나가는 건 기정사실로 해놓고.
0: 네.
1: 굉장히 속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0: 무조건 해야지.
1: 무조건 해야지 하셨고.

0: 시현 씨한테 안 어울리잖아요.
1: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2: 너무 재미있었어요.
1: 괜찮았어요?
0: 네. 너무 좋았어요.
1: 다음에 또 모시면 나오실 수 있겠어요?
2: 당연하죠.
1: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내년 발표회 준비 잘 하시고. 네. 예, 또 뭐 하나씩 이렇게 만들 때마다. 네. 예, 저희와의 연락을 또 해서. 네.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비밀에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도 소리꾼 하나도 안 소심한. 네. 이시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0: 유의하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양목 접촉거리 연분홍 처마 열두 번 죽어도 못 나겠네. 아리나.

0: 땅콩 아라니가 난데 아리다 꺼절시고 잘라먹간다 물명주 땅속 널러야 좋아 홍당 옥치마는 볼가야 좋다
1: 아리당다공 서리당다공 아라

방 늘려줘고 보리방 물고라 놓니 생각이 난다.

밀양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밀양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 들으면 더없이 세상에 이렇게 신명나는 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나는 게 밀양아리랑이고요. 또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 들으면 노래가 나한테 힘을 주나 하면서도 잘 넘어간다 할 때에 그치 좀 처량하게 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래라는 게 늘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슬픔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는 노래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는 가장 오래된 위로의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고 또 듣고 싶은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염농옥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타령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우유보치님께서 힘이 되는 노래라 저는 여지없이 얼씨구 절씨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흥을 향한 방아쇠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얼씨구 절씨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흥을 향한 방아쇠라는 문장이 대단히 재밌네요.

0: 에다가 앞뒤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담을 넣어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엔 제담 소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1: 이 장님, 맹인 요런 단어들이 요즘에는 이제 곡 소개할 때좀 조심스럽다 이런 경우들이
0: 네,
1: 꽤
0: 당연히
1: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옛날 녹음이잖아요. 그 옛날 녹음은 옛날에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인플레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왜 남녀라는 말을 쓰잖아요. 화장실도 남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천자문 같은 데서 뭐라고 새겨요?
1: 사내남,
0: 사내남. 여자는
1: 계집녀.
0: 요즘
1: 아, 예,
0: 여성들한테
1: 그렇죠.
0: 계집이라고 했다가는 욕을 먹든지 아니면
1: 저희 딸은 그래서 한자급수 시험 보는 거 봤는데
0: 예.
1: 여자여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0: 근데 여자가
1: 이미 한 분인 데인데 여자여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0: 근데 여자가
1: 이미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렇게 찾게 된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천자문에 이제 그렇게 나올 때 옛날에는 이것이 무슨 비하 의미를 가지거나 욕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상어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자꾸 변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당대 언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담 소리니까 제담 소리는 제담이죠. 그렇게 가볍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실제로 이제 그 대학원에서 선생님 공부를 할때

0: 모든 것이 이렇게 전염병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굿할 때도 마마 별상 굿 같은 거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처에 이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0: 그러니까
1: 상황이네요.
0: 그리고 평균 수명도 엄청 짧죠. 지금은
1: 예.
0: 뭐 아마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저도 아마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나이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도 마마 별상 굿 같은 거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처에 이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0: 그러니까
1: 상황이네요.
0: 그리고 평균 수명도 엄청 짧죠. 지금은
1: 예.
0: 뭐 아마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저도 아마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런 나이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0: 장님 흉내라는 제목으로 봐서는
1: 예,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0: 그 연기도 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1: 아마 무대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이제 박준재 명창이 공연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은.
0: 예.
1: 근데 이제 예전에 아마 이랬다 그래요. 그 여러 이런 판소리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점을 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맹인들이

0: 신랑 여러분들 부르점지열 평반에 물을 담은 듯이 불에 불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억반에 진주 심은 듯이 한강수 물결 걷고 비단에 수결 걷지 곤양고대를 노루소서.
1: 박춘재의 소리로 장님 흉내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여유롭게 일단 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2: 그 녹음도 또 상태도 예. 보조 상태도 이렇게 좋은 녹음을 얻게 돼서 아주 잘 들리는데요.
1: 예.
2: 여기 지금 앞에서 판수죠.
1: 예.
2: 문복을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 예.
2: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점을 치기 위해서 예, 예. 부르는데 집에 강서방이 탈이 났다고 그랬죠. 병이 났다고 그랬죠. 예. 강서방이 혹시 누구신지 강서방? 누군지 아세요?
1: 예. 강서방? 강서방? 강서방이 누굴까요?
2: 예, 강아지죠.
1: 아.
2: 점을 치기 위해서 예, 예. 부르는데 집에 강서방이 탈이 났다고 그랬죠. 병이 났다고 그랬죠. 예. 강서방이 혹시 누구신지 강서방? 누군지 아세요?
1: 예. 강서방? 강서방? 강서방이 누굴까요?
2: 예, 강아지죠.
1: 아. 아
2: 집안에 강서방이 병이 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점을 좀 쳐달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설정입니다.
1: 이 그 진도 다실에게도 선생님 그 장님인 거사가
2: 예.
1: 이제 오랜만에 일이 들어와서 가는데 옆 동네 강아지가 새끼 낳는다고
2: 네.
1: 순산을 기원하는 독경을 좀 해달라고 일이 들어왔는데 할라요 말라요 이렇게 이야기가
2: 예.
1: 나오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재담이죠.
1: 그때 그 사람들은 들으면 상당히 웃긴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2: 결국
1: 봅니다.
2: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1: 강서방.
2: 그래서 이제 병이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좀 쳐달라는 지금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이 전체에 봤을 때 박춘재 명창의 그동안의 소리들이 좀 빠르기도 하고 해서 알아듣기 좀 힘들다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아이한테 밥 먹여주듯이 네. 꼭꼭 씹어서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이 박춘재 명창이 서울분이니까 발음도 그렇고
1: 예,
2: 말도
1: 예.
2: 서울말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알아듣기가 좀 좋을 거예요.
1: 자, 발음은 알아듣기가 좋습니다만 내용은 예,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이리수여 애유수여 할 때 이게 문수라는 얘기겠죠?
2: 예, 문수라는 말은 운수를 묻는다.
1: 아.
2: 재수를 묻는다.
1: 예.
2: 그렇게 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에 그러면 그 재수 좀 보세요.
1: 예.
2: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는데
1: 예.
2: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변형된단 말이에요.
1: 예.
2: 그래서 무이리수여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1: 예.
2: 있고 어떤 판소리 같은 데서는 또 지방마다 달라 가지고 어떤 지방에서는 그 다르게 또
1: 예.
2: 발음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노래조로 나왔습니다.
2: 예.
1: 장님하고 부르는데 혼자서 또 성음을 이렇게 바꿔서 내십니다.
2: 예, 이게 1인이에요.
1: 예. 예. 수여 장님 장님 거 누구냐 1이오 여덟 끝은 아니고
2: 예, 이게 재담이죠.
1: 예.
2: 1이오 그러니까 여덟 끝 아니고 이렇게 답을 주고 받잖아요.
1: 예.
2: 이게 저 서로 맥락이 안 닿는지 모르겠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5예요. 그럼 여덟 끝이죠. 이 재담입니다.
1: 아, 어렵네요. 이거는.
2: 예, 어려워요. 예. 근데 그 밑에 두 개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1: 배두 문포 돈다.
2: 예, 배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 그러니까 옷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2: 선생님? 예, 그 문포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책문 근처에서 나는 삼배 옷감이라고 그래요.
1: 예.
2: 그러니까 국경선 부근에서 생산되는 군복 지을 때 이렇게 쓰는 그런 삼배라고 그러는데 근데 앞에 배두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라는 말이 나오니까
1: 예, 예.
2: 문포라고 말을 받는 거죠.
1: 그 뒤에 감푸르 연시 푼다.
2: 예, 감푸르 하는 말도 이것도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정말 풀기가 어려워요.
1: 뭔가 푸시오, 그러니까 풀어라의 방언 같은 느낌이 있긴데요, 선생님.
2: 예, 예. 근데 아마 뭐 어떤 그 재수를 푼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인
1: 예.
2: 것 같은데 거기에 감푸르한데 감이 푸르다는 말은 땡감이죠.
1: 예.
2: 익지 않은 푸른 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예.
2: 뒤에 봤는데 연시 푼다라고 봤죠. 연시라는 게 감이라는 말, 감 중에 연시가 있잖아요.
1: 네.
2: 그렇게

0: 이렇게 이제 말을 받는 거예요.
1: 막대제비로 지팽이 짚고 들어간다.
0: 예, 요거는 막대제비란 말은 그 이렇게 맹인들이 길을 갈 때 앞에서 지팽이를 잡아주죠.
1: 아, 네네네.
0: 그렇게 막대 잡아줄까 하고 물으니까 지팽이 짚고 들어가기 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1: 육모초 들어 쑥 들어간다.
0: 예, 이것도 육모초라는 게 풀이죠.
1: 예.
0: 익모초라 그러기도 하고 육모초라 그러죠.
1: 아, 네네네.
0: 민항 씨 익모초
1: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0: 예, 저도 뭐 저는 보기는 많이 보는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맛이 쓰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익모초가 그 위장병 다스리는데도 이렇게 환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또 특히 여성 질병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그런 한약재로 쓰는 풀이거든요. 그런데 네. 맛이 쓰고 그러니까 익모초 들어오고 그러니까 쑥 들어간다는 말이 쑥이라는 것도 저 약재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쑥 들어간다. 집으로 선뜻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거기 좀 서시오. 앉았소. 무슨 일이오.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집 강서방이 명제 경각하야 위독해 말이 아니오니 죽지나 않겠나 기륭화복 간의 판단을 써서 점이나 한 자리 쳐주시오.
0: 예,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강서방 강아지입니다. 예. 명제 경각 강아지가 이제 병이 났어요. 예. 그래서 위독한데 어떻게 될지 기륭화복을 예. 한번 판단해서 예. 점 한번 봐주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예.
1: 치지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천하 언제시오 지하 언제시리오 많은 고지 선생은 굽어 살피소사.
0: 예,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독경을 할 때 관용구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하 언제시오 언제시오 지하 언제시리오 하는 것은 천하 언제 그 여기 천하 하늘 천자예요.
1: 예.
0: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언제 말을 하드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1: 예, 예.
0: 지하 언제 시리오 하는 것 땅이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는 건데 이거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 제자들이
1: 예.
0: 그 선생에게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이게 도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1: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하늘이 아무 말을 안 해도 사시가 운행이 되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거니까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심전심처럼 이렇게 예, 예. 하는 것이지
1: 약간 염화미소 예, 예.
0: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천하 언제 시리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가? 변형을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글쎄 그게 그 논어 중에서도 보면 그 위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자가 한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예.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 논어가 이제 후유대 재편이 되면서 이런 말들이 들어갔는데 약간의 그 신비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게 진짜 원래 공자가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면 다른 말도 훨씬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0: 근데 어쨌든 점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운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늘이 무슨 말을 할 것이 하더냐, 땅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점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여기 나오는 고지 선생은 굽어 살피소사에서 고지 선생은
0: 한자로 풀이하면 옛날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것도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옛날에 그 왕유덕이라는 청나라 때에 그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1: 예.
0: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복서정종이라는 점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거기에 보면 그 점을 볼 때 이렇게 주문을 외잖아요. 그 주문의 내용 가운데 이 관용구입니다. 고지 즉응 응지 즉신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두드리면 하늘이 곧 감응을 하고 감응을 하면 곧 신령스럽게 되고 신이 이미 통했으니 감응을 해서 영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주문입니다. 거기에 고지 즉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 예.
0: 여기에서 고지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그 이렇게 물어보면 예. 또는 뭐 두드리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예.

0: 네.
1: 그리고 중국의 그 산해경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산해경을 주석했던 사람이야. 곽박이라는 사람. 그렇게 경에 굉장히 그러니까
0: 선생 여류희 선생은
1: 예 여기 곽박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아주 그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예. 동진 시대 때 유명한 문인입니다. 역학에 아주 밝았다고 그래요.
0: 아, 네.
1: 그리고 중국의 그 산해경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산해경을 주석했던 사람이야. 곽박이라는 사람. 그렇게 경에 굉장히 그러니까 밝았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순풍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역술가입니다.

0: 그다음에 재미나는 게 홍경관이라고 나오는데 홍경관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1: 예.
0: 조선시대 때 홍계관이라는 역술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이 명종 때 역술가인데 조선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한 역술가로서 근데 이게 정사에는 안 나오고
1: 예.
0: 야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1: 예.
0: 아주 그 유명한 그 점술가였다고 그래요. 그다음 제갈 선생은 제갈공명이죠.
1: 예.
0: 상통천문 하달지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위
1: 예.
0: 이러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뜻이에요.
1: 아무쪼록 이 강서방을 명제경각헌 걸람은 회춘하게 굽어 살피소사 물비소시.
0: 그리고 이제 산통을 흔들죠.
1: 예.
0: 이 물비소시도 물이라는 말은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고 비는 비밀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숨김없이
1: 아.
0: 밝게 보여주세요.
1: 예.
0: 그런 뜻으로 관용구로 그 이렇게 경문을 외울 때 끝에 붙이는 관용구입니다.
1: 예. 산통 흔드는 소리에서 산통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0: 예, 우리가 보통 산통이 깨졌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산통이라는 것은 산까지를 넣어놓는 통이에요. 이게 보통 대나무 큰 대나무 통 있잖아요.
1: 예.
0: 그치?

0: 산가치를 넣어두는 통이 산통입니다. 근데 그걸 막 이제 흔드는 소리가 저글저글 났죠.
1: 예. 다 채려놨소? 다 채려놨소? 향 꽂으시오. 향을 안 꽂고 대쪽을 꽂았소. 눈깔이 쓰려 죽겠으니. 소지 멀리가 올리시오. 먼 눈깔 되지 않게.
0: 네, 이거는 이제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상을 차리잖아요. 네. 뭐 쌀도 올려놓고 왜 이렇게 물도 떠놓고 이렇게 상을 차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장님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 다 차려놨소 하고 물으니까 다 차려놨소. 향 꽂으시오 하니까 향을 꽂는데 향 안 꽂고 대나무 쪽을 꽂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향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맵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상대방이 장님이란 말이야. 매운

0: 하늘의 임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증복수란 말은 복을 보태준다 그런 뜻이죠. 증가시켜준다 그 말이죠.
1: 예.
0: 복과 수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는데 원래 이게 천왕대제 수명장, 지황대제 증복수, 인황대제 액소멸 이렇게 된.
1: 약간 천지인 이렇게 된.
0: 예, 천지인의 그.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께서는 수명을 길게 해주시고
1: 예.
0: 땅의 임금께서는 복과 수를 주시고 예. 늘려주시고 인황대제는 재액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예. 하는 경문의 구절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변화 이렇게 변형된 예. 겁니다.
1: 일성월성 내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0: 이게 원래 경문에 보면 일성월성 애호지로 나옵니다. 일성과 월성 하늘의 별자리들이죠.
1: 예.
0: 달과 해와 별 달께서는 예. 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호

0: 부르는 장면이죠.
1: 각색각인 남녀노유 금년허고 1년 12달이 내내 돌아갈지라도.
0: 예, 그러니까 각 댁마다 예. 각 사람마다 남녀노소 올 12달 1년 내내 흘러가더라도 예. 세월이 한 해가 가더라도
1: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 불 밝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이내 몸에는 잎이 되고
0: 예, 조금씩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낮이 되면 물이 맑고 밤이면

0: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까 신을 청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신들에게 비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집안 다 무사하게.
1: 이게 사실 그 박병선 명인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사한 노랫말이 예. 이제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의 내용이니까 예. 당연히 흡사하겠습니다만 한가응수 물결같이 그냥 그대로 날이 없소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가 탁 끝이 예. 나는데 그 노래들이

0: 돌아갈지라도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 불 맑고 남은 눈에 꽃이 되고 이내 몸에는 잎이 되고 동절 문을 닫은 듯이 오유월 문 열은 듯이 새옷 입은 듯이 목욕 고운 듯이 동네전 막내전에 어버놈의 입성심며 귀성심며 관제 귀설 깨끗이 사월락대야 화제냐 전발지로 방송하고 어여 부구 상내 나고 송굴송굴로 지전 깔주일랑 여러분 대구로 점지열 평반에 물을 담은 듯이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억반에 진주 심은 듯이 한강수 물결 걷고 비단의 수결 걷지 곤양고대를 노루소서.
1: 박춘재의 소리로 재담소리 장림흉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준비했는데요. 이희환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니 쌀이 한나 소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한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얼마나 나온가 한번 우리 털어봅시다. 흥보가 괴를 털어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그

드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성군의 술래 바꿔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구를 가진 돈 부귀 공명에 붙은 돈

那就是我又不挂了困家是个困顿满困顿啊说都偏不你们落下了平常人不过都不理

0: 기비를 줄란다 얼씨구나 저씨구 벌씨구 좋구나 지와자 준대 얼씨구 저씨구
1: 박송희의 소리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놈을 주고 놈이 부려서 안 놈 주고 안.

된다. 너는 어찌 구석텔랑가 말랑가 한박 족박이 요동을 하고 나 막신이 훈련시험 놓고 반쯤이 돼 갱아리 할 놈이 도전 골패만

시옹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저도 그런데 제대로 휴가를 이렇게 여행을 못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래 들으면서 아, 올해는 틀린 건가라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뭐 아직 이제 반 지났으니까요. 예. 노래로 어딜 가지? 이걸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시나위 보내드릴 텐데요. 조한춘의 궁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조한춘 명인의 추임새가 참 푸근하죠. 네, 조한춘의 구매 여러분의 연주로 경기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안비취

겨울염이 있을 소면 맹인 불러 설경한듯 경떡이나 입을 쏘냐 혼미하여 누웠을째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2의 초강대왕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곡, 대금과 거문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 거문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9월이 오니 확실히 아침 저녁으론 반소매 반바지보다 긴 소매 긴 바지에 자연스레 손이 가죠. 이렇게 짧아졌던 바짓단과 옷소매가 다시 길어지는 사이 햇볕에 그을려 조금 더 짙어진 살색이 지난 계절의 흔적을 말해주는데요. 어린 시절엔 여기에 더해 팔꿈치랑 무릎에 상처 하나씩은 꼭 여름의 훈장처럼 남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천방지축 뛰어놀다 넘어져 다친 흔적들. 안 그래도 빨갛게 피가 고인 상처 위에 엄마가 발라주시던 빨간 약은 붉은 빛이 주는 알 수 없는 공포감과 그래도 그걸 바르면 금방 나을 것만 같은 맹목적인 안도감을 동시에 주었죠. 지난 계절 혹 마음에 남겨진 상처가 있다면 거기도 빨간 약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조금만 견디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마음의 빨간 약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와 노래로 그럴 때가 있다 들으면서 9월 2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린 시절 상처에 바르던 빨간약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어느 집이나 필수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었죠. 요즘은 포비돈 요오드라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약이 쓰이지만요. 예전에는 머큐로크롬이라고 진짜 새빨간 약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순 함유 문제로 머큐로크롬은 퇴출됐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빨간약이라고 통칭되는 이런 약들 알고 보면 그냥 소독약일 뿐이었는데요. 물론 상처가 났을 때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소독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자체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아닌데

아플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내 마음 상비약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2219님께서요. 저번 주 토요일 남산국악당에서 하는 공연을 보고 왔어요. 몇 년 전 겨울에는 보행 보조기를 밀면서 갔는데 3년간 재활 후 이제는 보조기 없이도 걷게 되어서 갔기에 너무도 기뻤어요. 그날 하는 공연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희망 한 자루 어깨에 메고 올 수 있었어요. 만나 덕분에 너무 귀한 공연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이 소식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 우리 219님께서 이렇게 재활 중이신 거 그때 당시에 문자로 보내주셔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아, 정말 이제 보조기 없이 이렇게 걸어서 네 공연 보고 오셨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네 더욱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김영기님께서요. 저녁 시간이면 늘 함께하고 싶은 맛있는 라디오 최고 방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네요. 거베라 꽃입니다. 꽃이 크고 화려해서 눈길을 끄는 꽃이었습니다. 화환에 꽂혀있는 절화만 보다가 화단에 피어있는 몇 안 되는 거베라 꽃이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어 잔뜩 구부린 채 찍었답니다 해주셨는데 아 화환에 꽂혀있는 그 꽃이 이 꽃이군요. 진짜 사진을 보니까 이제 대번에 알겠습니다. 거베라꽃 저도 오늘 한 가지 더 알아가게 되네요. 물보라님께서요. 그니까요. 길었다 짧았다 달력의 숫자도 그렇죠. 옷소매 길고 짧은 것처럼요. 퇴근 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만나 들어요 해주셨네요. 와, 퇴근 후에 그냥 집으로 오셔서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안 하시고 헬스클럽을 들러서 운동을 하시면서 만나를 들으시다니 아, 제가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만나 진행자 봄디님과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거 마 밑에 시옷 빼먹으셔서 마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마라탕 좋아해서 갑자기 네. 아, 군침이 싹 돌게 되네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드들강님께서요. 가을 내음이 코속으로 기분 좋게 스며오는 기분 좋은 날씨. 언제나 기분 좋게 반겨주시는 보미님과 보미님 뒤에서 기분 좋게 흘러오는 우리 음악. 행복한 만나에 밟히지 않은 껌딱지 되어 만나 곁에 멈춰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껌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저희 함께 가시죠. 자,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국악 놀이터 더 채움의 연주한 노래로 파도꽃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경소의 신작 물의 시간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간은 박경소가 대부도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경기도 서해의 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AI와 대화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다정하게 잘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도 잘 주고요. 아, 정말 참 어쩔 때는 이게 정말 어딘가 사람이 해주는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걸로 드세요. 8888님께서요. 청량리, 오늘 나팔꽃이 청량하게 예쁘게 피었네요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나팔꽃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 보던 그 씨앗도 판매하잖아요. 옛날에 씨앗 사서 심고 그랬는데 그 씨앗 그 봉투 화면에 있는 예, 겉표지에 있는 그 나팔꽃 사진 그대로네요. 자, 492 하나님께서는요. 가을에는 국악방송 만나가 최고 해주셨고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습니다.

살짝 튀긴 후 올리고당 꿀 넣고 버무려서 까맣게 흑임자 솔솔 뿌리면 끝 해주셨네요. 아우 밥마탕. 뭐 고구마 마탕보다도 어쩌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7331님께서는요. 밤은 갈비찜에 날밥 넣고 매운 고추 넣고 잣도 넣고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밤 넣은 갈비찜 정말로 맛있죠. 밤이 빠지면 또 갈비찜이 서운해요. 자 5830님께서 밤 송편이죠. 송편 속에 통째로 하나를 넣고 예쁘게 만들었더니 저는 예쁜 딸만 2명 있어요. 곧 추석이니 송편 한번 맹글까요? 달콤한 밤으로요. 아이고 이 밤송편 진짜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요, 네. 김인설님께서요, 밤 요리는 찐 밤에 황, 설탕, 꿀, 우유, 소금 살짝 해서 조림하면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여기에 버터도 한 스푼이면 정말 맛있죠. 네. 자, 그리고요, 7206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공주에 사는 친구가 밤을 보내줘서 밤으로 밤 장아찌를 저희는 해 먹습니다. 간장 1, 식초 1, 설탕 1 끓여서 식혀서 알밤과 청양고추를 넣어 2, 3일 뒤에 먹으면 정말 맛나지요 해주셨는데, 오, 이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레시피입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리해본 밤을 활용해서 먹어본 요리는요. 갈비와 송편, 밤밥 딱세 개입니다.

0: 밥에 넣어 겨우 내내 맛나게 얌얌하고요. 황어구도 구워서 먹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379님께서는요. 저는 밤 생채요. 오, 특이합니다. 밤 껍질을 벗기고 채 썰어서 미나리 오이랑 고춧가루, 양념, 식초, 설탕, 마늘 넣고 새콤달콤하게 아삭하게 만들면 최고죠. 해주셨고요. 자, 물보라님. 밤 먹거리 최고예요. 보쌈김치 만들 때 무채 대신 생밤 채쳐서 넣으면 정말 고소하니 맛있어요 해주셨고요. 9005님께서도 새싹사연으로 밤마탕이요. 밤을 살짝 쪄서 껍질 까고 기름 넉넉히 둘러 밤을 튀겨주고 설탕을 젓지 않고 끓이면서 녹여서 밤을 넣고 뒤적이면 쉽고 간편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2628님께서는요. 알밤 간장조림은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양갱 만들 때 밤을 넣어 만든 밤 밤양갱도 최고로 맛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이 그래요 또 밤양갱이 있었네요. 그쵸?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충남 공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충남 공주 정안면에 있는 밤토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정안밤으로 유명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데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알밤줍기 체험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밤줍기뿐만 아니라 밤양갱 만들기, 밤음식 체험, 새총 쏘기 등 아이들 맞춤형 마을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 9월은 비와 함께 시작됐지만 이제 강한 비구름 때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충북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 양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29도, 부산 30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 찐밤, 구운 밤도 까먹기 귀찮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것도 귀찮아서 밤을 싫어하긴 하는데, 간단히님께서 이어서 오늘은 친한 친구랑 오디세이 영화 보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었어요. 4D 영화관에서 앉아서 봤는데 정말 실감 있게, 스릴 있게 깜짝깜짝 놀래가면서 보고 왔는데 참 행복했었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도 얘기만 많이 들어서 진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보러 와야 되는데 이좀 극장을 상영관이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간 내서 저도 꼭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2738님께서요. 만나지기를 닮아서 만나 가족들은 어쩜 문자도 이렇게 맛있게 쓰시는지 만나의 봄디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치유되는 저의 빨간 이야기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아플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내 마음의 상비약, 빨간 약들. 네, 2부의 사연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맛있는 라디오 1부,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부 끝곡은요, 만나 사랑님의 신청곡입니다. 박경소의 갈급 연주로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는 만큼의 거리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박태준의 시, 국악밴드 나릿과 김수경의 연주와 노래로 동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마음이 아플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내 마음 나릿과 김수경의 연주와 노래로 동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마음이 아플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내 마음 상비약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또 시흥 맑은물 상상놀이에서 열리는 박경수의 물의 시간 공연 티켓 선물도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7시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4시와 7시 공연 중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함께 적어주셔야 됩니다. 19일 토요일 공연은 4시와 7시 2회 공연 이니까요. 둘 중에 한 공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628님께서요. 내 마음의 상비약은 불경이에요. 불경을 읽으면 괴로운 마음이 치유되고 편안해지는 최고의 상비약입니다. 만나도 제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불경은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잠 안 자는 아이들. 신생아들이 불경만 틀어주면 곧바로 수면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신기하죠. 아마 그렇게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걸 거예요. 9005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손님분들께서 나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저의 비상약이랍니다. 손님분들의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비상약이 되기도 합니다. 만나 들으며 저녁 장사하고 있는데 아직 조용해서 만나에 인사 전해요. 하시면서 조금 일찍 네, 만나 시작하고 문자 주셨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9005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네 저녁 장사 할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저도 초딩 때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걸핏하면 잘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영혼처럼 무릎도 뽀얗고 보드랍긴 하지만요. 이게 다 국악을 매일매일 듣고 만나도 꼬박꼬박 챙겨 듣고 하니까 영혼도 맑아지고 상처도 깨끗이 나을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어쨌거나 올여름 만만치 않았던 더위도 잘 견뎌냈었으니까 올 가을은 저처럼 낭만으로 가득하고 풍요롭게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런 바람이 더욱 간절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무릎만큼이나 뽀얀 무릎만큼이나 영혼도 맑으신 어량거무님 이렇게 국악방송 국악 매일 들으시니까 이렇게 상처도 싹 아물었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국악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어량거무님처럼 아, 한번 뵙고 싶네요. 우리 어량거무님 네, 이렇게 낭만 가득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5830님께서요. 지금 부인과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남편과 딸들의 응원이 나의 빨간 약이에요.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있지만 수술 잘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또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수술 잘 되시고 이렇게 캐치하시고 극복하셨다니 정말 너무나 네, 축하드리고요. 또 더잘 건강해 네, 나으셔서 이제 퇴원하셔야 되겠죠. 네.

서랍장엔 작은 도약 조약돌이 들어있어요. 돌엔 기운 팍팍 주는 글을 써뒀어요. 또 귀엽고 밝은 표정도요. 또 걱정돌도 있어요. 걱정돌은 제 대신 걱정해주는 돌이에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길래 그 돌사진 찍어 보내주셨나 봤더니요. 꽃사진 대신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반려돌 유행이잖아요. 돌과 함께 이렇게 네 돌의 표정도 그려주고요. 저도 이 반려돌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돌 이렇게 잘 두는 그런 돌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뭔가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9653님, 저는 8년 전에 소독약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랍니다. 공주에 사는 종친분께서 밤 한 마리를 보내주시니 가을엔 밤 까느라 밤잠을 설친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의 또 한국어의 한글의 말맛이죠. 네. 9854님께서 저도 어제 오아시스 보고 왔는데요. 진짜 재밌게 보고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자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마 그 갓난이님께서 오디세이 보셨다는 네, 그 문자 들으시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디세이가

사진이요. 이 그중에 분홍색 꽃 사진이 꽃범의 꼬리라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진이 상당히 예쁩니다. 초롱초롱 물망초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소리아의 연주와 노래로 1, 2, 5, and sing.

백배심의 쿼드러플 토르프에서 아쉽게 쿼터 랜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는 최종 총점 229.77점으로 최하빈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하며 우리 선수들이 1, 2위로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레이디스 토크의 노래로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716님께서요. 이쁜 보미님, 치는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오늘 풍물연습 끝나고 점심 맛나게 먹고 식당도 멀리 갔는데 가방을 두고 왔어. 이제 다시 가서 가지고 저녁 준비하러 달려갑니다. 와, 이런답니까? 해주셨어요. 그래도 가방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로요. 저도 오늘 방송 전에 화장실에 휴대폰 놓고 와서요. 다시 막 찾으러 갔다 왔거든요. 그런 날도 있지요. 891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빵 박사님인데요. 제 마음의 상비약은 빵인 것 같네요. 저는 빵을 멀리 가서도 많이 사오는 편인데 어떻게 다 먹냐고 궁금해하는데 데워 먹을수록 맛있는 빵들이 있거든요. 근데 밤식빵처럼 구황작물이 들어간 빵은 데우면 맛이 덜 해져서 당일에 해치워야 합니다. 밤친구 잣도 좋아하는데 외갓집에서 잣송이를 갖고 와서 아빠가 애써서 까주시면 수저로 퍼먹었는데 엄마가 아이쿠 잘 먹네 만원 넣지 먹었다 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음악들이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국악의 발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자주 오셔서요. 좋은 음악, 즐거운 음악 많이 듣고 가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밤장아찌, 네, 그거 레시피 보내주신 7206님 그리고 1790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사안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6244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대금어 위로의 연주로 초록이 짙은 청성자진아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통일해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심장이 있듯이 우리 음악에도 심장처럼 뛰는 악기가 있습니다. 한쪽은 낮고 깊게 울리고 다른 한쪽은 높고 경쾌하게 울리면서 서로 다른 두 소리가 만나 하나의 장단을 만들어내는 악기, 바로 장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울림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지 않고 서로의 소리를 받아주면서 묘하게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뛰는 심장보다 누군가와 박자를 맞출 때 삶은 훨씬 풍성한 음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테너 엄정행이 부른 함효영 씨 홍남파 작곡 사공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양명문 씨 김동진 작곡 신아리랑 소프라노 신영웅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노중석 씨 국현 작곡 허공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시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설 때면 가장 선명하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그런 박소희의 음악적 현재를 보여주는 곡들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가를 기악으로 풀어낸 태평가, 또 전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그리고 일본 작곡가 미키 미노루의 소나무까지 서로 다른 세 작품을 통해 박소희가 익혀온 가야금의 여러 언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가야금과 생황이 함께하는 남녀창 가곡 태평가입니다. 태평가는 조선 후기 가곡의 계열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태평성대가 오기를 바라고 백성이 평안하며 또 나라가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가곡 한바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기도 한데요. 특히 남창과 여창이 함께

남녀창가곡 태평가를 악기 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가야금의 박소희, 생환 김대우가 함께했고요. 김대우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이자 서울피리 앙상블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목소리로 불리는 음악이지만 노래를 걷어내고 보니 선율 자체의 움직임이 조금 더 또렷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가야금의 선을 따라서 또 생황의 하음이 길게 이어지는 것도 참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음악들을 선보였던 공연이었는데요. 두 번째 곡은 바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특히 박소희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의 준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의 전승에 있어서라든지

1961년부터 작고하던 해, 그러니까 1968년까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와 서울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는 판소리의 더늠을 바탕으로 한 소리 더늠 산조로 잘 알려져 있기에 농형과 식임새가 다른 산조에 비해서 섬세하고 깊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선율은 깊은 농연으로 사람의 감정을 여러모로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또 조성의 변화가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바로 진계명과 강산조, 경조, 평조 등 다양한 색깔을 조성의 변화로 입히기도 합니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엄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단몰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중중몰이와 자진몰이 사이에는 엄몰이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 장단의 구성과 흐름도 다른 산조와는 달리 살짝 특이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악장에 걸쳐서 2분박과 3분박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이 복잡한 리듬이야말로 김병우류 산조만이 가지는 특징이라 하는데요. 또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 많은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타악기 연주자 방지원이 이러한 장단의 맛을 잘 살리면서 박소희의 가야금을 잘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박소희, 장구 연주에는 방지원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지구라는 머나먼 별에서 헐레벌떡 뛰어 너에게 갔다. 박서영 시인의 시 밤의 그림책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은 아주 오랜 시간 우리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아득한 시간 만남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그 반짝이는 빛들과 인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9월 2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신날새의 밤하늘 별처럼 전해드리면서 9월 2일 수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박서영 시인의 시 밤의 그림책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깊은 밤 우리에게로 쏟아져 내리는 그 아름다운 별빛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는데요.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반짝임도 있는 법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요, 그런 만남의 시간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저의 마음의 인사 안부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저의 안부를 안 물어봐서 심심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군요. 제가 3033님의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괜찮으시죠? 잘 지내시나요? 이직하시고 또 이직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또 잘 요즘에 마음들, 근황들 잘

일단은 뭐 몸이 회복돼야 좀 이제 이좀 대응이 되고 좀 면역이 좀 이제 좀 살아나고 그러겠죠. 네, 일단은 편히 쉬시면서 몸 잘 챙기시기를 아유, 저희 그런데도 함께 또 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님 저 왔어요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델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향가 해성가를 기반으로 오늘의 감성을 담아낸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패 예쁜 아이들의 빗자루별 만나보시죠.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뜻을 가진 이 2판과 4판이라는 말 떠올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판 승과 4판 승, 절에는 둘 다 모두 필요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해온 것들, 이 도 아니면 모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이 내몰린 상태에서 둘 중 하나 꼭 골라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꼭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2판, 4판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번 판이 마지막이다, 아 진짜 끝이다 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이 둘 중 하나만 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426님, 인천시인님, 공연 보고 나서 지하철 타느라 오프닝을 못 들었네요. 문예친, 문화예술 친구가 동시집을 가져와서 한편 읽어줬어요. 저한테 그 동시집 꼭 추천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보기 전에 로비에서 빵 조금이랑 레몬 아이스티 먹었는데 지금은 좀 출출하네요. 집에 들어가는 길 오늘도 그론도 질청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공연도 보고 시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군요. 네, 얼른 돌아가셔서 이제 귀가하셔서 맛있는 식사, 뭐랄까요? 뭐 야식을 과하게 먹기는 좀 과할 것 같고 적당히 이 허기를 때울 수 있는 맛있는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밤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젤리곰님, 2판, 4판 이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네요. 낱말의 풍경 덕분에 조금 넓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길 위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원한 바람과 울긋불긋 단풍을 즐기는 계절도 오겠죠. 여름을 보내며 가을을 기다립니다. 시원해지면 걷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맞아요. 진짜 가을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이제 슬슬 뭔가 올락말락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날씨 좋아지면 진짜 좀 걷는 거, 좀 산책도 좀 많이 하면 좋겠고요. 제가 산책 못한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아서 진짜 네, 좋습니다. 산책 저도 꼭 한번 조만간에 시도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돌고래님,

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었습니다. 돌고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알머스님 새싹 사연인데요. 봄, 여름, 갈, 겨울 가을음악 좋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여름은 한참 길고 봄하고 가을은 너무나 짧은 게 요즘이죠.

사일은 사바세계 남수는

요즘 맛집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뿐만 아니라 노을이 아름다우면 노을 맛집, 사진이 잘 나오면 사진 맛집,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면 뷰 맛집, 이렇게 어디에나 붙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제가 그 방송 중에 그 말씀도 드렸었죠. 생각보다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운하원님께서 선곡 맛집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멋쟁이님 일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밤토리님 삼척 여행 갔을 때 커피 한 잔에 12,000원 하는 비싼 카페를 갔는데 멋진 바다 뷰 맛집이라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쭌디 오렌지색 티셔츠도 맛있어 보여요 하셨는데 12,000원이면 진짜 비싸긴 하다. 근데 그 중에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그 뷰 값이죠. 뷰피. 뭐 만족하셨으면 비싼 게 아닌 거죠. 자, 오렌지색 티셔츠 맛있어 보이세요? 예. 드시라고 할 순 없고, 예. 그냥 한번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색깔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센스 맛집, 음악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시경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성시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었습니다. 문 회장님, 내일 내시경 예정이라 빈속에 물만 들이키고 있네요. 절묘한 선곡이었네요. 잘 받으세요. 한준희님, 어릴 때 듣던 감미로운 노래들이 종종 들려서 옛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요. 이 노래는 다섯 손가락의 노래죠, 원래. 예,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 것 같은데, 예, 그때 들었던 그 노래와는 이제 전혀 다른 목소리, 성시경 씨의 목소리였는데, 예, 감미롭고 부드럽고, 예, 기분을 또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PC 모십니다. 지난번에 출연 한번 하셨었죠? 예, 멋진 라이브 들려주시고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날과 전혀 또 다른 곡들로 라이브를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은 또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얼만큼 빠져들게 멋진 라이브 들려주시고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날과 전혀 또 다른 곡들로 라이브를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은 또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얼만큼 빠져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김주희.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웰컴 삼행시 보내주세요. 저번하고 똑같이 보내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모르니까.

0: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출연을 했고, 5월에 정식적으로 개명 허가를 받고, 정말 정말 새롭게 김주희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개명 특집
0: 네.
1: 이른밤 초대석. 그 개명 제 주변에도 개명하신 분들이 이제 덜어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이름 바뀌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0: 맞아요.
1: 막 진짜 막 옆에 사람들 막
0: 네, 도움 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고 하는데
1: 예.
0: 요즘은 셀프로
1: 아,
0: 가능합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저도 그냥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1: 예.
0: 이제 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술하고 이제
1: 예.
0: 판사님이 오케이 승인을 딱 해주셔가지고 김주희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그 개명하는 이유가
0: 네.
1: 여전히 이유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0: 이유는 필요하죠.
1: 예전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 뭐 이름이 개똥이라든가 누가 봐도 진짜 아유 이건 바꿔야 되겠다 싶은 거
0: 네.
1: 아니면 허락을 잘안 해줬다고 하던데 주희 씨는 뭐 사유가 뭐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0: 네, 그럼요.
1: 네.
0: 저는 이제 어렸을 때그 김주리랑 이제 이랑 같이 이제 이름이 사용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리가 이제 이도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김주이로 불렸던
1: 아,
0: 거예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명을 이제 결심을 하고 이름을 이제 장명소에서 받았는데 그 와중에 김주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1: 맞아.
0: 그러니까 약간
1: 예.

0: 얼굴이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1: 예.
0: 예쁩니까? 막 이렇게 사투리 하면은 또 이렇게
1: 예.
0: 좋아하시고 귀엽게
1: 아유, 제가요,
0: 봐주십니다.
1: 이름도 바꾸는데 고향 못 바꾸겠어요.
0: 네, 재밌게 다녔습니다.
1: 자, 광주, 부산, 수원, 울산, 청주, 서울 등등. 자, 그래요. 뭐, 환호는, 그 반응은 이제 광주가 가장 좋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약간 지역색이 있어요. 관객분들의.
0: 그럼요.
1: 그런 거좀 느끼셨어요?
0: 완전히요.
1: 어떤 점들이 좀
0: 우선
1: 다르던가요?
0: 확실히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차분하세요.
1: 차분하세요.
0: 차분하신데 또할건다 해주세요.
1: 할건다
0: 네.
1: 하시죠. 예.
0: 그리고 부산은 확실히 그 열정. 그 부산 아닙니까? 약간 좀
1: 예.
0: 그런 으쌰으쌰 하는 게좀 있으시고.
1: 화끈하시죠. 예.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주는 또 부산이랑 좀 다른 맛의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0: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노래가 다 끝났는데 한곡 더, 한번
1: 예.
0: 더 약간 되게 약간 강압적으로.
1: 그러니까 앵콜,
0: 네,
1: 앵콜이
0: 그게
1: 아니라 아, 이거
0: 아니라
1: 한곡 더? 뭐 하는
0: 한
1: 거야?
0: 곡더 해야지! 막 약간
1: 해야지.
0: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1: 예.
0: 얼마만큼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받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노래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어느 지역이나 다
0: 네.
1: 똑같을 거예요.
0: 근데
1: 그냥.
0: 그 표현의 방식이 이제 각자 지역색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 그러면 몇 분이서 투어를 도신 거예요?
0: 저희가 보통은 한 7명?
1: 계속 똑같은 멤버?
0: 아니, 계속 바뀌어요.
1: 바뀌면서
0: 바뀌고,
1: 예.
0: 또 어떤 가수분이 안될 때는 또 대신 또 들어가기도 하고,
1: 네.
0: 게스트도 있고, 그랬습니다.
1: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또 이제 뭐 친해지는 또 유독 친해지는 멤버들이
0: 그렇죠, 그렇죠.
1: 있잖아요. 누가 있었나요?
0: 저는 이제 솔지 언니.
1: 아,
0: 아,
1: 솔지
0: 우리 또 노래
1: 씨. 예.
0: 잘하시는 솔지
1: 아유,
0: 언니.
1: 그쵸.
0: 솔지 언니가 아무래도 이제 타장르에 있다가 현역 가왕을 출연을 해가지고 저도 또 타장르 출신이기 때문에
1: 맞네. 예.
0: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1: 아,
0: 많았어요.
1: 예.
0: 그리고 또좀 뭔가 성격도 비슷하고 언니도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완전
1: 아,
0: 태토녀여가지고
1: 네, 예.
0: 그래서 이제 가감 없이 서로 좀 대화하고 같이 재밌게 다녔습니다.
1: 그렇구나. 아이고, 공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톤이나 표정만 봐도 공연이 진짜 재밌었나 보다.
0: 네,
1: 예.
0: 공연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대기실도 너무 재밌었어요.
1: 대기실도
0: 네.
1: 노래 한곡 듣고 그 대기실 얘기도 좀 해봅시다. 자,
0: 좋습니다.
1: 음원으로 한곡 들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들을까요?
0: 제가 첫 곡으로는 사철가.
1: 네.
0: 네,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1: 네.
0: 사철가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을 좋아하세요?
0: 좋아합니다.
1: 예, 뭐 가을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죠.
0: 그렇죠.
1: 가을이 그 뭔가 그 타이밍이 좋은 건가? 여름 뒤에 있어서 더 환영받는 것 같아요. 여름에
0: 맞아요.
1: 지친 사람들이.
0: 또 이번 여름 엄청
1: 네,
0: 더웠잖아요.
1: 맞습니다. 자, 김주리 씨의 사철가 첫 번째 음원으로 함께 합니다.

0: 분이 이제 작곡이랑 편곡을 해주셨는데
1: 네.
0: 제 마음에도 너무 쏙 들고 제가 공연 때도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1: 네. 5409님. 김주희 사철가 정말 좋아요. 음원으로 자주 듣습니다. 6186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0: 네. 사철가를 늘 고수님 북장단에 들었는데 피아노 소리에 처음 들어요. 주인님 목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가을을 깊어지게 만들어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홍남숙님께서는 광주 콘서트에 갔었는데 너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당연히 노래는 최고지요.
0: 감사합니다.
1: 네, 5299님 소개해 주세요.
0: 현역가왕 수원 콘서트 때 친정엄마와 엄마 친구분 모시고 갔었는데요.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좋아하셨어요. 김주희님 늘 응원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아까 공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저기서 그 대기실에서 뭐 어떤 것점들이 재밌었던가요? 그래서는 광주 콘서트에 갔었는데 너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당연히 노래는 최고지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이구구님 소개해 주세요.
0: 현역가왕 수원 콘서트 때 친정엄마와 엄마 친구분 모시고 갔었는데요. 노래 너무 잘하신다고 좋아하셨어요. 김주희님 늘 응원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아까 공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저기서 그 대기실에서 뭐 어떤 것점들이 재밌었던가요?
0: 아, 비밀인데.
1: 비밀이에요?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해. 어디 가서
0: 그
1: 얘기 안 하면
0: 다
1: 되지.
0: 비밀로 해주시는
1: 예,
0: 거죠?
1: 다입 무거워요, 우리.
0: 그렇죠?
1: 예.
0: 아, 저희가 뭐 음악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저희가 이제 각자 약간 그 음식을
1: 아.
0: 비밀로 서로 뭘 시키는지 모르고.
1: 응?
0: 그러니까 멤버들이
1: 예.
0: 각자 이제 출연자들이 알아서 핸드폰으로 아무거나 시키는 거예요.
1: 자기 거?
0: 자기가 시키고 싶은 걸로.
1: 예.
0: 그렇게 해서 음식이 그러면 한 7명께 싹 모이잖아요.
1: 네.
0: 그럼 거기서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어떤 음식이 온지를.
1: 어머.
0: 그러고 이제 저희끼리 막 먹어요. 그러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어머나.
0: 1등부터 이렇게 매겨가지고 꼴등인 사람은 벌칙 주고 좀 그런,
1: 아.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든든히 먹고 또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1: 너무
0: 또,
1: 재밌다,
0: 네, 그런
1: 그거.
0: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멤버들이랑 좀 돈독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우리는 이제 식당 들어가서 먹고 누가 계산할까 하다가 카드 다 걷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카드.

0: 원래 가난하면 또 다른 여가 뭔가 액티브 할 게 없어가지고 자식 생산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겠다.
0: 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못 참았구나. 너무 사랑해갖고. 자, 아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예. 요즘 가만 있어봐. 내가 할 얘기도 너무 많은데 우리 저기 진도가 왜 이렇게 늦었지? 오늘 두 번째 만남이라 사실은 할 얘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을까 제가 사실 걱정도 했는데 더 많아졌네요.
1: 아, 그래요?
0: 좀 친해져서 그런가 봐요. 우리 저 두 번째 라이브 바로 해도 될까요?
1: 네네.
0: 예예. 요거는 또 자리를 좀 옮겨주시고요. 네. 심청가 중에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아주 진짜 하이라이트 장면들만 준비를 해오셨어요.
1: 맞아요.
0: 요거는 나 또 뭐 시킬 건가?
2: 아, 요건 없습니다.
0: 없습니까? 아, 아까 그냥
2: 감상하시면 됩니다.
0: 그거 할 때까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자, 그러면 예, 심청가 중에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바로 이어서
2: 네.
0: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꽃 장가들어 아들 낳은 딸을 낳아 70생남 혼소사 어서 급히 보내들어라 정정이 무동마라 바람은 재미 인절이 미래빛들 저리빛들 정신없이 나가다가 치마자랑 물어 쏘고 샛별 같은 눈을 감고 복음이라 아들아

자, 아이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감상평은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1부 끝고 김주희 씨의 상사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원래는 뭐 먹어는 봤죠. 근데 어디 막걸리 이렇게 구분은 못 하는데 광주 가면 무등산 막걸리 꼭
1: 네.
0: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1: 그럼요, 그럼요. 맛있습니다.
0: 막걸리에 대한 그런 추억 이런 건 없으시죠?
1: 추억이라.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0: 추억은 저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근처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항상. 되게 제가 싫은 냄새가, 아버지는 냄새가 왜 저래. 그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걸리를 처음 먹다가 아버지한테 나던 냄새가 막걸리 냄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좀 힘든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네. 아, 이제 하루가 너무 고되니까 항상 일과 마치는 걸 막걸리로 하시고 식사 대신에 막걸리 드시고 그러니까 맨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또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게 우리 집 루틴이었거든요.
1: 저 막걸리는 이제 보통 반주로도 많이 드시니까.
0: 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아 근데 그 저는 그런 그 뭔가 이렇게 아련함이 있는데 이 시원한 목소리로 이제 풀어주니까. 그때 아버지하고 결국 저는 막걸리 한 잔도 못 해봤어요. 제가 술 마실 때쯤 돼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술을 못 마신 게 너무 한이 됐는데.
1: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이거 향수를 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0: 아, 예, 그러니까.
1: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멜로디는 전혀 슬픈 멜로디가 아닌데
0: 막걸리 한 잔이잖아요.
1: 막걸리 약간 이건데 예. 되게 눈물을 좀

0: 예.
1: 오, 원투. 네. 원투. 네.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는 걸 보면 아 이분이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네. 저도 모르지만 네. 그 약간 그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네. 주먹이 그냥 이렇게 세로로 나가느냐, 네.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나가느냐.
2: 팍.
1: 그래요. 그렇죠. 오른손 주먹이 그렇죠. 스트레이트가 나갈
2: 아,
1: 때.
2: 아, 좁아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 아유,
1: 그러니까요. 조금만 넓었으면 쭌디 헤드기어 쓰고 해야 뻔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이건 목적 목표 같은 게 있어요 혹시?
2: 아 이제 마음은 네. 이게 생활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일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얼굴에 손을 댔냐.

0: 이름도 거의 뭐 복싱 하려고 태어난 이름이네. 그래요. 자, 아이고 우리 삼행시도 해야 되는데 오늘 할 게 진짜 많이 밀려 있네. 예. 네. 아 그리고 참 아까 일부 우리 끝곡으로 네. 듣기 전에 이제 라이브 해주셨던 네.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그 감동이 큰데 그 앞에 들려주셨던 노래는 막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면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1: 그렇죠 네. 이제 심청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대목이잖아요 네. 심청이 이제 물에 빠지는 대목이니까 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심청이의 효심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0: 그 또 편곡이 이렇게 양악으로 되어 있는데 막 그 분위기를 전환하고 막 고조하고 이런 역할까지 네. 해주니까 아주 더 새롭고 더 깊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1: 저랑 같이 이제 음악 작업하는 분들이랑 예. 만든 건데 예. 뒤에 가면은 음악의 진행이 약간 좀 라틴 쪽으로 마지막에 물에 빠지기 직전에는 가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약간 바다에 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새의 모습, 아. 바다의 풍경을 좀 요란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뭐 일렁이는 파도도 네. 연상이 되고 뭐 새도 있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푹 빠지죠.
0: 그렇군요. 자, 084.

0: 주주총회님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02 문자 보내주세요. 거기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배당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라이브를 네.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이별가 중에 한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춘향가 중에 이별가인데 예. 보통 이별가면은 저희가 많이 흔히 이제 듣는 소리가 뭐 쑥대머리. 예.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이제 쑥대머리 갈까보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대목은 이제 행궁견월.
0: 행궁견월.
1: 네, 행궁견월 상심세 커니로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가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소리를 들으시는데 훨씬 더 감동을 많이
0: 좋아요,
1: 네,
0: 좋아요.
1: 받으실 거라서 제가 좀 주석을 읽어드리면 네. 행궁견월 상심색 궁에서 달빛을 보니 슬픈 마음뿐이네
0: 아, 행궁견월
1: 상심색 예, 예, 예. 야우물령 단장성 비 내리는 밤에 말방울 소리만 들어도 이미 생각난다 그리고 추오동 염낚시 가을비에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이미 생각난다 원하는

0: 아, 너무 좋다, 진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끝나는 게 아쉬워. 자, 춘향가 중에 행궁 견활. 예, 김주희님이 직접 북도,
1: 네.
0: 예, 곁들여서 들려주셨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고수분들이 이렇게 장단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악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몸이 나도 모르게 그걸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맞춰서 하지? 아예 그냥 이렇게 뇌 구조가 다른 걸까요?
1: 뇌구조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를 잘 알면은
0: 예.
1: 확실히 그 소리꾼과의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수가. 그러니까 고수라고 해서 북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꾼이랑 똑같이 소리에 대한 가사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호흡, 소리꾼의 호흡도 알고,
0: 네.
1: 그러면은 그 장단을 같이

같이 여기만 오면 예, 그게 내가 이곳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하시죠. 예, 송창식님 저희가 공연 티켓도 선물해 드렸는데 10분께 예, 20장 잘 예, 아직은 전달이 안 됐겠지만 예, 그 저희 공연장 측에 잘 전달을 해서 공연 재밌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노래 한번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이야.

장구 연주자가 함께하면서 검은고라는 악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나온 정규 3집에도 그 여정이 담겨 있는데요. 앨범 제목은 Road of Oasis입니다. 음악이라는 광활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길을 그린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여정의 시작이거나 출발점이 될 것 같은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깊고 넓고 푸른 바다와 파도를 먼저 상상해 보시죠. 동해라는 곡 블랙스트링이 들려드립니다.

같아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음악이라는 지도 위에 새로 그려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토파즈님, 뭔가 쉬운 가사인데 따라하기가 어렵네요. 그러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보면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보면 그 맛이 안 나는. 자, 블랙스트링의 동해,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7516님, 오전에 짧은 일정 후 귀가하는 차 안에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이집 아이들 몇 명과 한 선생님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하고

3000년이란 긴 시간을 흘러온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웬일인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미납니다. 오디세이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한바탕 울리고 휘돌아 나가는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실 오디세이아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먼 곳에 먼 옛날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바로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이별도 하고 좌절도 겪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우쭐하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야 하기도 하고 다시 귀한 길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디세이아에 담긴 이런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삶의 축소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송지원의 국악산책 7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7년 동안 이른 아침마다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때론 엷은 햇살을 받기도 하고 때론 빗살을 가르며 또 때론 흰눈을 맞으며 달려온 산책길이라서 감히 오디세이아의 감동과 비교해보고 싶네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명춘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연주입니다.

염양춘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가 주는 감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이아에는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장편 서사시로 장대하게 담겨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 동안의 모험 이야기가 사실은 그저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과도 담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서 오디세이아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한바탕 울리고 휘돌아 나가는 깊은 감동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편 서사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 영화 오디세이로 만들어져서 요즘 우리 문화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보아서 놀란 감독이 그리스 신화를 다루는 솜씨,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지만 놀란 감독에게 놀란 마음입니다. 조만간 이 영화를 보러 가야 할 듯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고향 이타케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듯이 저에게는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늘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7년째 이타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산책,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맞이해서 좀 장황하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해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민의 국악산책이란 이름이 시작됐고요. 최종민 진행자 이후 유은선, 김영훈 진행자에 의해서 이어지다가 2019년 9월 2일부터 제가 김영훈 진행자의 바톤을 이어서 송지원의 국악산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제가 진행 맡은 지 7주년이 돼서 그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의 진행 7주년 산책길도 들어오셔서 함께 마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별곡 준비했습니다. 별곡의 별자는 나눌 별자를 쓰는데요. 특별하다 할 때도 이 별자를 쓰죠. 영산회상을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순서로 연주하는 곡이라 해서 별곡이라고 합니다.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도드리를 연결해서 연주할 때 통칭 별곡이라 하는데요. 오늘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듣겠습니다. 도드리 돌장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를 이어 연주합니다. 정무학회의 연주입니다.

진행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 행복하세요. 남편을 오래 기다린 페넬로페처럼 돌고 돌아 국악에 안착하는 애청자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좋은 부탁이시네요. 페넬로페하고 비교를 해주시네요. 그러시면서 더구나 4시간 전에 스페인 거래처 친한 여직원 안나가 딸 아네스를 출산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네요. 어제 지초실님 손자 출산과 더불어 9월 2일은 경사로운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많네요. 친한 거래처 직원이 딸을 출산했고 어제 지초실님 손자 그 사진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국악산책 7주년 생일이고 이래저래 좋은 날입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폭염의 가무 소리 같은 반가운 국악산책 방송 시작이 금일 광음이 7주년이네요. 국악산책 관계자 여러분 송 교수님 축하합니다. 아울러 산책지기 여러분 산책 가족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오늘을 축하하는 권주라는 한 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최

이번에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중거는 가운데 중자 또 들 거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중허리 드는 자진한잎, 중거 삭대엽 이런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이수대엽의 파생곡인데요. 이수대엽 앞장 중간 부분 선율을 높은 음으로 들어서 부르기 때문에 들 거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청풍 북창하에로 시작하는 시조시를 얹어 노래합니다. 청풍 북창의 북을 높은 음으로 부르거든요. 이따 감상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노랫말을 풀어볼게요. 청풍 북창하에 갈건을 기우쓰고 희황 벽에 우에 일 없이 지었으니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하더라. 이런 시조시인데요. 맑은 바람 부는 북쪽 창문 아래에서 갈건을 쓰고 희황상인이란 글씨를 수놓은 베개 위에, 이 희황상인이라고 하면 복희씨 이전의 태고 때 아주 먼 옛사람을 말하는데요. 세상을 잊고 숨어 사는 사람을 일러서 희황상인이라고 합니다. 석양의 단발 초동이 농적환하더라. 이 석양에 더벅머리를 한 나무하는 아이가 피리를 불며 돌아오더라. 참 평화로운 풍경을 노래하죠. 남창가곡 계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랫말이 김수장의 해동가요에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희황 벽에 우에 일 없이 지었으니 하는 내용이 희황 벽에 우에 우희 취안을 들어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안을 들어보니란 말은 풋잠을 깨어보니란 뜻인데요. 유사한 내용이죠. 세상 일에 시달리던 사람이 세상 일을 잊고 한가롭게 숨어

책은 조선시대 왕의 탄생 신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궁중정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이전 시절의 이야기로 소급이 되는데요. 잠저 시절에 어느 날 꿈을 꾸죠. 꿈에 신인이 금척을 받들고 하늘에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성계가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과 지식이 있으니 백성의 희망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는 힘이 듭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하는 거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건 천명에 의한 것이다 하는 신화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몽금척 이야기겠죠. 금척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이번에 몽금척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서 남산술을 기원하는 내용.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라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내용의 가사 권주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마들째님 생일이란 이야기에 보뜰마을님께서 축하곡으로 청해 주셨던 음악이었죠. 그런 음악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오늘 지초실님께서 권주라는 시로 마들째님 생일과 송지원의 국악산책 7주년을 아울러 축하하는 축하시, 오원절구시, 권주를 지어주셨죠.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훈훈하고 좋습니다. 소요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한 해 한 해 빛나는 소리로 세상을 밝히더니 어느덧 7개 성상 7성이 되었네요. 북두 7성이 제 자리에 빛나며 뭇별을 인도하듯 늘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한 107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 20주년에도 계속 좋은 시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따뜻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병창 한곡 골랐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민요나 판소리 한 대목, 단가 혹은 잡가와 같은 곡을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병창의 형태는 아주 먼 시기까지 소급해 올라가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 밤이지요.
1: 어.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0: 사랑 사랑.

알콩달콩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이 넘치네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 국가무역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어제 예상대로 축하사연 듣는 저도 정신없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트, 우리 글동무님의 하트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예진님 작곡가가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7년 동안 산책로를 지켜주신 산책지기님과 피디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송지원의 국악산책을 응원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좋은 음악을 접하기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명인들의 진짜 음악 이야기와 음악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제가 흥분했나 봐요. 이렇게 막 더듬더듬 읽고 있는데요. 작곡가 이예진님 축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들려드립니다. 허윤정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단아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허윤정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7046님께서 국악산책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이 될 때까지 선생님의 청아한 목소리의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도 작가 육자배기와 자진 육자배기,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그리움의 노래,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육자배기에서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심지 않겠다 했는데요.

수 없이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심상옥씨 집에 가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심상옥씨의 무남동료 일동딸인 심순애와 우연히 뜻이 맞아가지고 사랑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놀겠다.

돈을 가지고서 이제 심순애를 한번 후려내 볼 작정인데, 어느 날 심순애 아버지를 살살 깨워가지고서 그 심순애 아버지의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알아채려가지고 큰 돈을 줘가지고서 사업을 도와준 다음에 심순애를 갖다 아내로 삼겠다고 살살 청혼하니까 이 심순애 아버지는 그냥 주책이 없이 이 청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순애 아버지는, 예, 순애야, 저 이리 오느라. 예, 순애야, 그걸 저 여기 앉아라. 그 저 너가 그 돈 잘 쓰고 너무너무 그 잘생긴 그 김중배라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예,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예, 너 내가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한테는 네가 시집을 가야 되겠다. 아니 아버님, 이게 벼랑간 무슨 말씀이 오니까? 예, 내가 내 사정을 모르겠느냐마는 우리 집 사정이 이러고 보니 아무 소리 말고

이렇게 호령이 떨어지니 심순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이수일 혼자 두고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중변의 집으로.

자신이 돈을 탔네. 김중백에 시집을 가는 건 아니옵니다. 수일시를 공유학시키라나 부모님의 자룩한 뜻이오니 가히 없은 심순애를 천만 번 용서하시고 이국유학을 가시어서 부디 공부 잘하시고 금일 환영하소서. 순례야 순례야 사당발생을 그리 말하라. 이수일이가 농독한가 그래도 대장부라 학교만 졸업하면 너 하나야 못 먹이고 너 하나야 못 입히랴. 허영의 누나도 마음이 흐려있으니 정신 한번 가다듬어 다시 한번 생각해라. 부딪히는 술성몽 와그득득 부여자고 심순애가 느껴온다. 다시는 적빈하고 부모는 늙으시고 아들 없는 이 딸이니 군생.

술시의 생각뿐이다. 술시에 대한 일편단심의 순결을 지키지 않니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지척이 철로다 한 곳에 살면서도 어찌하여 못 보는 곳 푸른달이 떠오르면 귀뚜라미가 슬피 울어 상사이랴 그대의 생각 그리워 못 살겠네 이때에 심수대는 고대광슬 높은 집에 금환귤 누려놓고 호의 호식 담아대고 김중배를 쳐버리고 수일시 있는 곳에 손살같이 찾아간다 김중배야 김중배야 악마야 김중배야 부디부디 잘 있거라 심순아는 돌아간다 수일시 있는 곳에 손살같이 찾아가서 수일시 수일시 심순아가 왔어요 심순아 이 무정한년 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야속하게 떠나더니 왜 또 왔단 말이냐 수레야 응 수레야 수일시 수일시 모든 것을 용서해요 부모님의 그 뜻을 가역질을 못하여서 저질렀던 과거야요 모든 것을 용서해요 순애야 순애야 그 나불나불대는 그 초두가리를 닥치고 저 허공중천에 떠있는 저 달을 치어다보라 10년 후 저 달이 흐리거든 이 수리가 너를 원망하며 피는 물을 흘린 줄 알았다고 응? 수일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수일씨 용서해주세요 응? 순애야 순애야 산산하고 냉정하고 야속하고 심순아야 황금의 눈으로도 사정없이 떠나더니 이제 와서 웬 말이냐 보고 싶다

어서 빨리 물러가! 이렇게 타박을 맞은 심순애는 허둥지둥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불효여서 이 세상에 났다가 여자 노릇 못하오시니 차라리 황천에 가서나마 못한 이내 하이나 풀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가요, 난 가요. 순애야, 순애야, 울지 마, 말고. 그래도 순이가 마음을 잃어 다시 돌아올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순간 눈물로 세월 보낼 때 이때 이수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지만 역시 첫사랑의 심순애는 도저히 심순애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모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서 심순애 집을 찾아가겠다. 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
곳은 쌤쌤같이 찾아가서 수녀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우아했다 참 사랑해 어떠가는 다들 이제 깨달았다.

요즘 세상은 뭔가가 참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빠르게 사라지죠. 아침에 본 소식이 점심이면 묻히고 어제 올린 사진도 오늘이 되면 벌써 한참 지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 마음은 느린 쪽으로 기울기도 하나 봅니다. 요즘 자기만의 작은 책을 만드는 일이 취미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창한 출판물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진 몇 장, 여행길에서 받은 영수증, 또 동네의 오래된 간판 사진들, 또는 하루 동안 적어둔 짧은 문장들을 종이에 붙이고 엮어서 나만의 작은 책

군궁행 심득지예요. 불대구지 민생이룡 이룬지매라. 시로 당세지 무부라커고 기하건제 무부류이지기 승분지소구유와 직분지소당위하야 이강면허니 진기력허니 최고석승시에 소이치구유와 직분지소당위하야 이강면허니 진기력허니 최고석승시에 소이치룡어상허구 송미어하야 이배후세지 소릉급배로니라 급주지세하야 현승지구니 불작하야 학교지정을 불수하니 교화능리하고 풍속이 퇴폐하니 시적유약공자지 승허사대 이불덕군사지 위하야 이행기정하시니 어시에 독취 선왕지 법하야 송이전지하야 이조후세허시니 약공예소이 내측 제자직제편은 고소학지지유여예요. 이차편자는 즉인소학지성공하야 이저대학지명법허니 외유이극기교무지대하고 이내유이진기절묵지

0: 안부명하세하니 수이모지 불민으로도 역행사수기 예유무난하라. 고기위세 육파방실일세 시로 만기고루하고 제이집지하며 간역절부기의하야 보기과략 이사후지군자허니 극지참위 무소도제어니와 여니나 국가화민성숙지의와 학자수기치인지방엔 증미필무소보운이니라. 순이기요 이월갑자에 신안주모난스하노라.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성독 대학장구서였습니다. 성덕의 이병목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또 AI가 그림도 그려주는 참 편리한 세상이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인데요. 그런데 일부러 느린 방식으로 자기만의 기록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정성껏 쓰고 사진을 인화하고 페이지를 배치해서 몇 장짜리 작은 책으로 엮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목록도 좋고 또 동네 시장에서 찍은 사진, 오늘 아침에 먹은 밥상 이야기도 모두 기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동안에는 하루를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웃었는지, 또 무엇이 조금 힘들었는지, 그래도 무엇 덕분에 견뎠는지.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책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빛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그리고 목요일 2부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악 합주 남도 사면 전해드리죠. 연주에 변정섭 외 여러분입니다.

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5년에 발매한 김민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고 연주자의 손끝 기교와 표현력, 장구와 가야금이 주고받는 호흡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줄 김민정은 전통 공연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가야금 산주와 가야금 병창의 맥을 이어온 연주자입니다. 장구에는 정화영이 함께합니다.

박수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경기 대풍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0: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할로가인데요. 소리의 박성희입니다.
1: 인간 세상을 하지 거고 양안 수명허여 울짐 처사 뜻을 두고
2: 쓰고
1: 초당거 책력이 없어 철가는 줄을 모르매 인간 화초 무성하면 준절인가 짐작하고 녹음방초 성님하면 하절로 생각하고 천수만수 단풍 들며 주절인가 생각하고 송주거 백설이 흩날리며 동절로 생각하고 삼손 일손 세월 먹으나 못 먹으나 진심이 가히 없고 운심 피족 깊은 곳에 제약이나 이를 삼고 산간에 고기를 낚기 주야로 일삼어도 안지 늦진던 못할래라
2: 하시고
1: 뜰개가 더욱 설타 어와 청춘 소년도라 백발 보고 웃던 마소
2: 하시고
1: 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수 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 절로란다 망령이라 흉월 보고 구석구석 운돈 모양 애달 구도 서런지고 철퉁하고 분하구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홍안 백발 들고 간다 인간은 이 공도를 어느리라 막을 소냐 촌촌한 연연 독이나 왕소로 기불기라 우리 인생 들고 지면 다시 좀든 못하느니 인간 백년을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을 다지하면 단 40도 못 사두리 인생지던 것지리가 만나 초록 같은 우리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호두까기 인형중 꽃의 왈츠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장구와 검은고가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0: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서도미녀 개타령 준비했습니다. 서리의 이응관입니다.
1: 개야개야가 하야 이눈이 흘러개수가야 밤사람 보국 내가 한분
0: 준비했습니다. 서리의 이응관입니다.
1: 개야개야가 하야 이눈이 흘러개수가야 밤사람 보국 내가 함부로 치지 마라. 찌가 앙앙 반사람 보고 함부로 치지 마라. 반사람 보고 함부로 치다가는 개미 12동강 날이다. 수당구에다 구타를 할라. 을사조차도 동동 둥개야 내간에 살아. 사달라고 발보대기만 때린다. 야 못 들었구나. 못 들었게 옥동 사달지. 어디서 사냐. 토에서 샀다. 토에다니 서울 남대문선 서대문통 광화문통 원산의 고불통 어디서 샀어. 기생의 낭자통에서 샀네. 을사로 차도동동 중계의 아래간에 살아. 인면우리 되신 분이 시아비공대를 잘한다고 상통천문이 내리더니 시아버니 자꾸서 못된 소리만 하셨다네. 아항 아항 아하야 에그 아이고 시아버님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다구만. 시아버님 말이야 장님이 됐어. 장님이 어떻게나 장님은 이렇게 결리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는요, 일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건강한 반려견이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거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고양이 역시 큰 수술이나 심한 빈혈, 면역 질환 같은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 고양이나 헌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 5kg 이상, 만 1세에서 9세 사이에 건강한 고양이가 대상 면역 질환 같은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 고양이나 헌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 5kg 이상, 만 1세에서 9세 사이에 건강한 고양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기저질환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나의 반려동물만 잘 치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려견, 반려고

꽃나비 봄날에 입맞추다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였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뚝선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부원결의의 사자의 꿈에 이어서 예인집단 아재의 왈자 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선의 왈자들이 모여서 팔자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내용으로 가사가 펼쳐지고

커먼 그라운드의 펑키한 연주 그리고 그 그루브를 잘 타면서 우리 소리를 얹었습니다. 누가 김나니 씨가요. 뺑덕 함께 들어봤고요.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의 시즌 레파토리 2026 세계음악극 축제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혜성컴퍼니의 음악극 백만사인데요. 세계음악극 축제는 창극을 중심으로 중국 경극, 태국 콘 등 다양한 음악극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이번 작품 백만사는요, 목포의 눈물, 아파트, 취중진담, 너의 의미, 백만송이 장미 등등등 시대별 히트곡과 함께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사랑과 이별을 풀어낸 작품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립극장 다로름극

자, 노래 좋죠? 익숙한 판소리 한 대목을 모티브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특유의 펑키한 음악으로 풀어낸 노래인데요. 과연 어떤 판소리에서 가져온 대목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수군가, 2번 심청가, 3번 적벽가, 4번 춘향가입니다. 자, 창호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판소리라고 했는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답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해 보시지요. 정답 보내시는 동안 가이아의 노래와 연주로 어이가 없네 듣습니다.

0: 라는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 노래는 과연 어떤 판소리에서 가져온 대목일까요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보기 4개 1번 수군가, 2번 심청가, 3번 적벽가, 4번 춘향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정답을 아주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답 발표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춘향가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사랑가를 이렇게 들으니까 됐다 신나고 짱짱 힙하다요.
0: 짱짱 힙하다요. 맞아. 우리 판소리 사랑가가 펑키한 리듬을 만나니까 이렇게 또 멋진 음악이 됐네.
1: 아,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오늘 선물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조상현, 안숙선 두 분의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사랑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2: 그때 춘향과 도련님이 만난 제가

세부 사나이남 기특기 아들이야 자 글자가 가져요 캐디 묘변에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이한철이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1930-40년대 재즈의 황금기를 오늘로 데려오겠다라는 바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듀오입니다. 올드벅 구디의 데뷔 앨범 수록곡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노래는 주디 갈렌트 주연의 오즈의 마법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순간, 그 순간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노래 Take Me to the Movies 라는 노래입니다. 느리고 스윗한 그 스윙 리듬, 거기에다가 보컬을 살짝 잘 얹은 그런 음악인데요. 고전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은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드 버 구디의 Take Me to the Movies.

0: 올드벅 구디의 Take Me to the Movies 듣고 왔습니다. 자, 목요일 초대 손님 오늘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만나게 되는데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2부에 코너 빨리 들어갑니다. 바로 만나보죠.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이분들은요, 20여 년 전 말도 안 되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한 밴드가 어느새 가장 그들다운 청춘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멤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각자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서 보컬 그리고 노래 만들고 있는 나잠수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홍기입니다.
0: 홍기 씨 반갑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복귀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열렸던 그 펜타포스트 락 페스티벌 네. 라인업 딱 보고 오! 다시 하는 거야? 아, 나 보러 가야 되는데?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제가 또 다른 공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 공연을 그만두고 보러 갈 수 없더라고요.
1: 아, 안타깝습니다.
0: 오랜만에 복귀. 이거 얼마 만이죠?
1: 저희 페스티벌로는 7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0: 와.
1: 2019년에 DMG 페스티벌이 마지막 페스티벌이었고
0: 예.
1: 그리고 이번에 펜타포트 페스티벌로 7년 만에 야. 돌아왔습니다.
0: 어때요? 7년 만에 이렇게 멤버들하고 연주하고 또 무대 위에서 관객들도 만나고 했을 때 기분이?
1: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긴장도 많이 했고
0: 예.
1: 저희 다 이제 40대 밴드거든요.
0: 우와, 아저씨.
1: 네, 좀 옛날 같으면은 밴드가 40살 이렇게 하면 와 진짜 오래 한다 진짜 늙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0: 예.
1: 다행히 요즘 시대는 40대도 아직은 조금 젊은 느낌이라.
0: 아니 뭐 ACDC 롤링스톤즈도 지금 네네네. 현재 진행형인데요.
1: 근데 저희가 체력이 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보다 좀 느껴서.
0: 아,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무대에서 좀 율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 사실 그게 메인이거든요.
0: 예, 예.
1: 춤을 엄청
0: 그
1: 춰야
0: 체력을
1: 되고,
0: 써야 되는 거잖아요.
1: 노래도 해야 되고 저희 옛날에 처음 출발이야 춤만 추고 립싱크를 했었는데
0: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0: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1: 아니, 공연 보셨던 분들이 진짜 멋있었다고 하고 또 예전 팬들도 당연히 많이 모여서 7년 만에 다시 귀환한 술탄 오브 디스코를 응원했겠지만 막 20대 청년 그런 새로운 팬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저희도 정말

0: 우리 팀 안에도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1: 네.
0: 우리 별명으로 상암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게
1: 상암 언니요?
0: 여기서 강남 언니를 만나다니.
1: 아, 상암하고 강남은 거리는 좀 있는데
0: 예.
1: 어쨌든 강남 언니에서 승승장구해서
0: 우와.
1: 막 네.
0: 우리 별명으로 상암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게
1: 상암 언니요?
0: 여기서 강남 언니를 만나다니.
1: 아, 상암하고 강남은 거리는 좀 있는데
0: 예.
1: 어쨌든 강남 언니에서 승승장구해서
0: 우와.
1: 마케팅 팀장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이 됐습니다.
0: 이사님이시네.
1: 네.
0: 우와.
1: 너무 바빠요.
0: 임원입니다, 임원.
1: 임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이제 투자 밴드긴 했는데
0: 예.
1: 사실 술탄보다 강남 언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아, 월급 주는 데니까.
1: 네,
0: 물론 여기도
1: 월급이.
0: 수익이
1: 게다가 이제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0: 아.
1: 실적이 떨어지면 바로 잘립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게 그냥 월급 따박따박하고 좀 다르거든요.
0: 예.
1: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0: 와.
1: 막
0: 옆에 계신 홍기 씨는 물론 당연히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 기타 연주를 하시겠지만 그
2: 네네.
0: 외에 또 다른 일 하시는 게 있으시네요?
2: 네, 저희 지금 녹음실 작게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0: 오.
2: 네,
1: 이름 얘기해.
2: 아, 피크 스튜디오라는 곳을.
0: 피크 스튜디오?
2: 네.
0: 기타리스트답다.
1: 이 어디에 있습니까?
2: 홍대 8번 출구 인근에 있습니다.
0: 오, 지금 저희도 뒷조사 좀 했거든요. 홍대 8번 출구에서 도보 2분.
2: 아, 맞아요.
0: 와, 역세권.
2: 네.
1: 피크 스튜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네.
2: 귀여운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1: 냐옹.

0: B의 자기가 주인공인 밴드 봉제인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1: 봉제인간
0: 네.
1: 저 좋아하는데 저
0: 그래서
1: 얼마 전에 공연 봤거든요.
0: 아,
1: 페스티벌에서
0: 정말요? 네네네.
1: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0: 네네.
1: 공연을 하더라고요. 음악도 개성 넘치는데
0: 네네.
1: 딱 그런 것까지 하니까 야 이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밴드 음악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0: 그 친구가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1: 아니 와이팀와 팀께 장난 아니네. 이,
0: 아,
1: 여기
0: 네.
1: 무조건 좋아하는데 저
0: 그래서
1: 얼마 전에 공연 봤거든요.
0: 아, 정말요?
1: 페스티벌에서
0: 네네네.
1: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0: 네네.
1: 공연을 하더라고요. 음악도 개성 넘치는데
0: 네네.
1: 딱 그런 것까지 하니까 야 이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밴드 음악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0: 그 친구가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1: 아니 와이팀와 팀께 장난 아니네. 이,
0: 아,
1: 여기
0: 네.
1: 무조건 스케줄 있으면 다 참석해야겠네. 자리 비우면 바로 그냥 나쁜 놈이 되네.
0: 아, 아닙니다. 요즘 좀 그쪽으로 밀고 가려고요,
1: 아
0: 저희.
1: 그래요?
0: 네,
1: 아 나쁜
0: 캐릭터를
1: 남자?
0: 네,
1: 나쁜 남자?
0: 캐릭터를 이제 홍기는
1: 아
0: 착한
1: 그래.
0: 남자.
1: 근데 나쁜 남자라는 표현하고 나쁜 놈은 너무 다른데요, 기분이.
0: 아, 둘다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팬들한테는 나쁜 남자, 멤버한테는 나쁜 놈.
1: 나쁜 놈.
0: 네. 뭐 어쨌든 지윤해라는 이름으로
1: 예.
0: 저기 봉제인간과 장기하 뭐그 여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2: 오.
0: 음악적으로
2: 개인도 하지
0: 어
2: 않나요? 네.
0: 지윤해라는 이름의
1: 개인적으로
0: 개인 솔로도 있고 뭐 저희 중에는 제일 음악만 본업으로 하는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네요. 음악만 본업으로 하고 살기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음악 안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나쁜 남자의 어떤 대변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나잠수 씨도
0: 네네.
1: 그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활동 쉬는 기간 원래
0: 네, 저 전공이
1: 미술가잖아요.
0: 디자인
1: 예.
0: 전공했거든요.
1: 전시회도 하고 그러셨네요.
0: 아, 저도 이제 창작을 쉬니까
1: 네.
0: 너무 우울한 느낌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0: 돌아가서
1: 네, 순수하게 제가 어릴 때 뭘 하면 제일 즐거워했고 행복했을까 찾다가 로봇, 뭐 공상과학,
0: 예.
1: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로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주식에 이제 안 보게 되고.
0: 어허.
1: 그런 시절을 이제 저도 보냈죠.
0: 그 전시회도
1: 네, 그래서
0: 중국에서도 전시회를 하신
1: 아, 네네.
0: 것 같은데요.
1: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0: 예.
1: 광동 쪽에. 거기서 그 중국 컨벤션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몇명 초대받은 거에 저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일종의 아트 페어를

0: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전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 전쟁처럼.
1: 아, 그 진짜 실감나는 말이다. 네, 뭔가를 하는데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은 전투와 같다.
0: 네,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노동력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와. 그래도 그 노동력을 많이들 알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중국도 갔다 오고 전시도 저 종종 하고 그랬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이렇게 막 집중력 있고 한다면 진짜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음악을 하는 분들인지 오늘 처음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목소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물음표가 딱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물음표에 대한 확실한 대답으로 저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Waiting for your calling back.
0: 네.
1: 네, 들어볼까요?
0: 네.

0: 제 말이 맞죠? 아니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Waiting for your calling back.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딱 지향하는 지점이 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펑키 소울 네. 음악 하시는 밴드들을 보면 두루두루 하는 면이 있거든요. 딱 그 술탄 오브 디스코는 1970년대 뭐 소울 디스코.
1: 저는 사실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예. 저조차도 사실 아 너무

0: 준비가 잘돼 있는 게 저희는 무대에 딱 올랐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1: 네. 자세히 모니터라는 보니까 것은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모니터.
0: 네. 네. 그러니까 이 연주를 듣기 위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웨지 예, 예, 예. 모니터 같이 생긴 게 쫙 깔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열선인 거예요.
1: 우와. 거기서 열이 나와요?
0: 그 진짜 딱 안 추웠습니다.
1: 우와.
0: 안 추웠지.
2: 맞아요.
1: 우와. 아니, 우리나라도 겨울에 행사 다녀보면 있긴 있어요. 불기둥.
0: 네네. 아닙니다.
1: 확 올라오는데 그거는 근데 한 7초? 7초 정도?

0: 근데 이제
1: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하기 싫었었던 거 아닌가. 그
0: 일단 잘할 자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부담 네네. 때문에. 와 그랬군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나잠수 씨 만나서 막 어때요 어때요 막 글래스톤베리 가면 어때요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고민을 굉장히 했었었어요 제 네. 기억에. 진짜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확 옮겨가지고 만약에 거주지를 런던으로 옮기고 거기서 음악을 하면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뭐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네네. 있으니까 그 고민을 했었더란 말이죠. 뭐,
0: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되게 어떤 영국으로 이제 이주 가는 밴드 느낌이 나서 좋긴 하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밴드에서 생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생계가 가능하지 않은 건데 올인을 한다는 거가 저의

0: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주곡 기도까지 다채로운 악기의 색깔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연주자가 직접 만든 음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주자의 오랜 경험이 어떤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한 무대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성남시립국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모든 순간이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한진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엔 경기명창 김영임, 검은고 김선옥, 대금 김진욱이 함께하는데요. 국악 관현 악곡, 대금과 검은고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로 익숙한 우리 소리에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이번엔 12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시작된 한국음악과의 첫걸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기념 제1회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처음 선보이는 정기연주회인데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류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건학 이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순례의 여정, 다섯 걸음, 다섯 무대라는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엄경 속 선제동자가 여러 스승을 만나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의 공연도 다섯 개의 장면을 따라 하나의 음악 여정을 펼쳐가는데요. 먼저 예불과 전통음악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팔도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와 판소리 등 우리 소리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장단이 무대를 채우고요.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지나 마지막엔 합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세요. 대전국악방송은 중부지역